0: 장기 선교팀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가기 전에 교회에서 봐자회 하거든요. 근데 포스터를 제작을 제가 했습니다. 어떤가요? 라고 하시면서 여쭤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셨어요. 기드온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 후원 봐자회라고 하시면서 어느 교회에서 하시는지 일정까지 세세하게 적어서 해주셨고 빙수 에이드 핫도그 판다고 이렇게 적어두셨는데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행사들과 또 수련회를 우리 각또 교회에서 진행을 하실 텐데 이 모든 시간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땅 가운데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 이 복음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땅을 휩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도 함께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또 보내주시는 오들들 6번님 진짜 잘생기셨고 젊으셔서 저도 놀랐습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말씀에도 화답을 해주셨네요.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2042번님 목사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엎드러진 자는 엎드러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또 다른 신앙적인 도전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만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들 앞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셔서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봐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나마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91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해주신 말씀처럼 의인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완전한 재앙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을 한곡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옹기장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1: 정직하게 주님께 여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오직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아멘. 찬홀 어린이의 음성으로 너는 꽃이야까지 들었습니다. 이 찬양은 사실은 원래 히스플랜의 찬양이다라고 해서 어른들이 부른 버전도 있는데 저는 아이가 부른 게 조금 더 뭔가 좀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둘다 너무나도 좋은 찬양이죠. 네, 함께 들으시면서 하늘의 자존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괜찮은 아침, 오늘도 수많은 또 찬양들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도 받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은혜를 받은 그리고 감동에 밀려오는 그런 또 말씀들이 있었지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각자 받으신 감동이나 은혜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는 그런 시간이 잠깐이나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인사드릴게요. 남은 시간 찬양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이 있는 아름답고 젊고 건강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뭘 믿는 걸까요? 그것부터 정의 내리시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서는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뭐 하신대요? 먼저 사랑하신대요. 그걸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뭘 해서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뭐 선행을 행하고 나의 행위가 축적되어져서 어떤 지경에 이르고, 이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뭐 하신대요? 먼저 사랑하신대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앞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말해요. 다음 계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자기 외아들,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되 누구를 주시기까지? 자기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뭘 이렇게 걱정하세요? 뭘 이렇게 염려하세요? 뭘 그렇게 근심하세요? 하나님이 누구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도 나를 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되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산소망을 주셨기에 그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랑을 받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그 믿음의 세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짧은 몇 구절 안에 딱 엑기스로 뽑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삭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삶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기도할 때마다 누굴 찾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셔서 나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이삭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야곱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짧은 몇 구절 안에 딱 요약함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평강의 모든 권속 한 분 한 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 편지를 씁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의 삶이 뭐와 같이? 간제와 같이 부음바 되었다라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언 아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관제와 같이 부음바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관제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제사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는 다섯 가지이지만 제사들은 크게 큰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또 하나는 관제입니다. 포도주나 곡식 같은 것을 한 방울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관제거든요. 부음바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라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헛된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살아간 인생은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인생을 살게 됨이 나의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어가는 자, 오늘 예배하는 평가의 모든 권속에 삼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치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17절로 19절까지 시작.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이삭 나에게 바쳐. 웬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같으면 이래요. 이삭만은 절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른 거 말씀하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오늘 부모 말씀에 나와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이삭을 통하여 이루시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삭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시니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19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디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한지라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이게 귀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불변하신데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시니 내 이 아들 이삭을 바쳐도 그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뭐 하실 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바치는 믿음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내 생각 속에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면 그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나는 절대 못해.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왜 저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거는 내 경험과 내 생각에서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내가 할 수가 없어라고 규정짓고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걸 믿기 때문에 그 방법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셔도 그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이었기에 그 어떤 것도 뭐하지 않고 거리끼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뭐하는 자? 신뢰하고 신뢰하는 자가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못 바쳐요? 아들 이삭? 바칠 수 없었어요. 근데 그의 고백이 히브리 기자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비록 내 아들이 죽어가도 다시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들을 너무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바치기를 주저하니했던 아브라함이 그 무엇을 바치기를 주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못 바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우리의 무엇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삭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들이 내 앞에 펼쳐진 현실, 문제, 장애, 고난, 어려움, 아픔 이것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쏟아볼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받침 있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 성도의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삭은 축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음께 20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삭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어요. 그렇죠? 백세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아들로 얼마나 금과 옥엽처럼 귀하게 자랐겠어요? 그가 청년회 때 죽을 고생하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를 죽이려는 엄청난 그것이 트라우마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에게 트라우마가 없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이삭의 믿음이 더 귀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삭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몇 배를 받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또 그가 뭐예요? 싸우는 것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택하잖아요. 우물을 빼앗기고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겠지.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잖아요. 끝내는 뭐가 돼요? 적들이 와서 말하잖아요. 당신이야말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요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는 자라고 적들이 와서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그가요 히브리 기자는 이 이삭에 대해서 결론 내리기를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으며라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다른 말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굉장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 그 축복을 그대로 믿었고 그 축복의 말씀을 야곱과 에서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축복을 자식에게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구였다? 이삭.

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아버지의 약속받은 축복을 그대로 믿었고 또 아들이 그 축복을 이어받도록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예수님께 찾아 율법사가 질문하자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옆에 분 보세요. 늘 하지만 한번 보세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옆에 있는 분을 뭐 하시니까? 그렇게도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누구랑 원수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 쉬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뭐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예요. 그러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야곱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자기 꾀에 살아가는 자. 에서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께 받은 그 축복을 그대로 뭐예요?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간 게 누구였다?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위해서 날마다 뭐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부모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자기 직계한테는 뭐 할 수 있어요? 안수할 수 있어요. 함부로 안수하면 안 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축복 내 아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손주에게 이어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그 놀라운 축복, 아버지께 받은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그가 받고 그가 자기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분명히 뭐하는 자?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 이삭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받은 놀라운 축복의 삶은 내 자녀에게 이어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평강성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야곱은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21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이 죽을 때 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자기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뭐하고? 축복하였고. 그리고 뭐예요? 경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늘 알아왔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왜 잡아요?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내가 그를 딛고 나아가려고. 자기 깨로, 자기 기술로, 자기 경험으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얽어매서 그 사람을 이기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근데 그가 바로 앞에서 고백하죠. 130세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더니, 내 지혜로 살았더니 내 인생은 뭐였습니다? 험악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147세의 죽음 앞에서 이 히브리 기자는 그를 고백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야곱의 일가가 중년들어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야곱과 그 형제들과 그 자손들 돌본 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잘 모아는 거예요. 돌보고 봉양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봉양한 자가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되는 두 지파가 되는 갑절에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

0: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내가 부모를 정말 잘 봉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뭘 주셔요?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음 앞에서 침상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붙들고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상체를 일으켜서 지팡이를 상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뭐 했다는 거예요? 경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가 임종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마지막은 나의 모든 삶은 누구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야곱의 인생을 히브리 기자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가 축복하고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습니다. 내 삶의 원리를 세상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공급받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마무리될 때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을 뭐하는 믿음?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이삭을 뭐로 고백합니다?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뭐하는 사람?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의 삶이 무엇으로 남겨지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부모가 남긴 그 믿음 내 자녀에게 이어지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바치고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오늘 평강의 성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구 진성 6길에 위치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52국에 9114번 052-252-9114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축복, 은혜, 인도하심, 계획,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왠지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정확히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라틴어 프로비덴티아에서 왔다고 해요. 뜻을 풀어보면 미리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앞을 다 보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만 보지만요, 하나님은 내일도 보시고 10년 뒤도 보시고 영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앞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해요. 이사야 41장 4절입니다.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고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하루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뜻밖의 만남, 예상치 못한 일정, 계획과 다른 하루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앞을 미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하루 되기를 바래요.

기분 좋은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류수영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첫 곡으로 함께 했어요. 오늘 이사야 41장 4절 말씀 나눴는데요.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고 이루신 분이 곧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명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하여 명하다. 미리 정해두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대의 역사를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그 역사의 방향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모르실 리 없겠죠. 때로 우리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어요.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일 얼마나 많나요? 오히려 막혀버려서 답답했던 순간들도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더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죠. 그래, 우리는 오늘 하루만 겨우 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보고 계시고 또 그 다음도 보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만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란 모든 것을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마저도 헛되게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한 나의 왕. 우리보다 먼저 길을 보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들 같이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직장을 옮기게 됐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라고 2841번님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도 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결정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끌어주셨던 거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간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은 이쪽인데 왜 나를 저쪽으로 가게 하실까? 근데 그때는 모르죠. 하지만 지나고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이쪽 길이 더 좋아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태초부터 만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716번님이 오늘 말씀 들으니 마음이 놓여요. 자녀 문제로 기도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거든요. 그러실 수 있죠. 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꼭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애석하게도. 네,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그 인내의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온전히 기도하며 또 말씀에 집중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서 감사가 가득하다고 7595번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6005번님이요 희지윌의 믿음이 없이는 찬양 신청해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또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알지 못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영 PD님 멘트 정말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하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0688번님. 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래요. 7154번님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힘내겠습니다. 그래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 1187번님이 예전에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많이 울었는데요. 지금은 그 경험 덕분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같아 보이는 순간도 사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귀한 고백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고백들이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거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며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 이사야 41장 4절이었어요.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고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우리가 몰라서 불안해하는 그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알고만 계신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만대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더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실 막상 전하려고 보면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크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창조되었는지 이것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겪고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갈등,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풍요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 답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그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이다. 그럼 왜 단절되었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윤리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혹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본질적인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풍요가 끊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를 갖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면 혹은 열심히 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룩의 기준에서는 그 의마저도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도 내 의로도 혹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종교, 인간의 행위, 철학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려진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 빠진 자에게 1분만 해도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질병에 시달리도록 고통받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왜 당신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냐?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초청할 수도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고 그 풍요와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

0: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의 전도 꿀팁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이 흐르다가 갑자기 멈추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선율이 이어질까? 언제 다시 연주가 시작될까?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우리의 집중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거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방향이 보이지 않거나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은 우리를 내버려두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흩어졌던 시선들을 거두고 다른 소리에 빼앗겼던 마음을 정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묵하실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다음 선율을 준비하는 지휘자처럼 잠시의 침묵이 지나고 나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은혜를 들려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는 김하은입니다. 오늘은 세울산 침례교회 유병곤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살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해주지 않으실 때, 그러니까 정말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1: 그렇죠. 뭐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기도하고 아멘 하고 나면 바로 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뒤 전후 좌우 다 알고 계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조금 조급해서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좀 이렇게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나고 보면 다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저희 청취자분들 계실 텐데요. 위에서 축복기도 해 주심으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달의 삶을 또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생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방송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0: 아멘.
1: 이 시간 또 성령 하나님 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방송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0: 아멘.
1: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방송을 섬기는 저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이한 시간이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세울산 침례교회 유병곤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문자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 모든 염려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뜨겁게 중보의 손길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은 이 시간 한 번에 그치지 않고요. 저희 극동방송 중보 기도팀에게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 요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기도 제목 적으실 때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한 곡 함께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문용택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새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0: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눌게요. 921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이 건강하고 또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업체에는 유익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7월에는 충분한 일거리를 공급해 주셔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잘 채워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1등으로 기도 제목을
1: 아,
0: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1: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기다리고 또그 하늘 쳐다보고 했듯이 우리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은 일이 있어야 뭐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또 우리 소망의 기도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지 않나 싶은데 7월에도 하나님께서 5월, 6월에 채워주시고 일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9215번님, 프리랜서라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0: 주여.
1: 건강해야 또 일할 수 있으니까 건강 주시기 원하고 하는
0: 아멘.
1: 일이 더욱더 발전되어져서 잘할 수 있는 능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0: 아멘.
1: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고 또 일하는 업체에도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한
0: 아멘.
1: 달도 하나님 은혜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잘 살게 해주셔서
0: 주여.
1: 감사드리며,
0: 아멘.
1: 7월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일거리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0: 아멘.
1: 바쁘게 건강하게 일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이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0: 아멘.
1: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다가오는 또 새로운 한 달을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915번님, 이 모습을 통해서 저도 제 모습을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7월이 또 시작이 되는데, 이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은하 성도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우울증이 심합니다.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극동방송도 후원을 하고 싶은데 사정상 어렵네요. 빨리 나아서 일도 다시 하고 나아지기를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우울증을. 근데 지금 좀 힘든 상황 때문에 일도 잠시 멈추고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 저희가 또 위에서 기도해 드려야 할 우리의 이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1: 예,
0: 듭니다.
1: 우리 용기 내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또 주변에 아는 모든 분들이 우리 김원하 성도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밝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김원하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0: 주여.
1: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0: 아멘.
1: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을 제거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0: 우리 김원아 성도님을 괴롭히는 우울증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치유하게 하시는 우리 라파 아버지의 그 손길이 우리 김은하 성도님에게 있으시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아서 정말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와 정말 이렇게 뛰노는 것처럼 우리 김은하 성도님께서도 밝은 날이 곧 오시기를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087번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혈액암 전 단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혈액 종양내과 교수님께서 간 비대와 비장 비대 그리고 복수 차는 것의 원인은 골수 검사로는 찾을 수가 없다고, 다른 암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CT를 좀 찍자고 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 CT 확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면 엄마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증상이 숨 차는 것과 복수가 차는 것, 그리고 입이 써서 음식을 못 드시고 있는 이 세 가지 증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데요. 기도 부탁합니다. 더불어서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0: 엄마가 이렇게 편찮으시고 하면
1: 네.
0: 또 마음이 많이 아프죠.
1: 그럼요.
0: 예, 그 엄마의 또 완고한 마음이 녹아져서 또 CT 촬영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1: 아, 네.
0: 또 이 고난 중에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주여.
0: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87번님 친정 어머니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원 검사 가운데 혈액암 전단계라는 이런 결과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상황과 원인을 알기 위해서 CT 촬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거부하셔서 지금 CT 촬영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1: 아멘.
0: 또 협조하게 하셔서
1: 아멘.
0: 정확한 또 병의 원인과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그리고 지금 숨이 많이 차고 복수도 차고 입이 써서 음식도 못 드신다고 하는데 이런 정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또 식사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호흡이 가쁘지 않도록 또 복수 차는 것도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주여.
0: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잘되고 모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혈루증 여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7087번님의 친정 어머니에게 그리고 가족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65551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빚 3억을 2년 앞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달 7월에 1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직장도 없기에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하게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금액 앞에

0: 지금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실 것 같은데, 목사님, 주님께서 좀 전적으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0: 아멘.
1: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551번님, 많은 빚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 빚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0: 아멘.
1: 일들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우리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6551번님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0: 아멘.
1: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되어지고 삶의 숨통이 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0: 아멘.
1: 당장 7월에 또 변제해야 되는 이 금액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동원하시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0: 아멘.
1: 백성들 앞에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551번님 이 일로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0: 아멘.
1: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사람이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두렵고 또 걱정되는 마음 가운데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조차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651번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은 세월산 침례교회 유병곤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마다 뜨겁게 기도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께서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은요, 이 시간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저희 중보 기도팀에게도 전달돼서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 요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기도 제목 적으실 때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네, 또 기다리면서 찬양한 곡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듣겠습니다.

0: 아멘.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증거들이 쌓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기도의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요청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예배에 소홀해졌습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딸아이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부모님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쉽지 않은데요. 그쵸, 목사님?
1: 자녀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잘 착하게 부모님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라면서 또 자기 자아가 생기고 또
0: 맞아요.
1: 세상 지식이 생기고 또뭐 학업도 바쁘고 친구도 만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0: 맞아요.
1: 이럴 때도 있는데,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딸이 또 금방 또 깨닫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리라 생각합니다.
0: 아멘.
1: 끊임없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또그 자녀들이 바로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주일 성수 안 하는 것 가지고 너무 또 야단치고 혼내고 이러면 반항심 생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호신 하나님 아버지, 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또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등학생이 되면서 예배에 소홀해진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학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따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0: 아멘.
1: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0: 주여.
1: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0: 아멘.
1: 앞으로 믿음의 딸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아무래도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자녀분의 마음을 또잘 다독여 주시면서요. 학업을 이렇게 위해서 또 개인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라면 분명히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시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만큼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어머님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7946번님께서 보내주신

0: 기도 제목입니다. 친구를 떠나보낸 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 속에 빠져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시선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1: 친구를 떠나보냈다는 네. 이 표현 속에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냥 친구가 어디 지역적으로 어디 떠난 건 네. 아닌 것 같고 먼저, 정말 멀리 예. 떠나서 그런 아쉬움이 많은 것 같으네요.
0: 하늘나라로 네. 먼저 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1: 그래, 네. 그래서 아마 젊은 친구가 아닐까 이렇게 뭐 연세가 드신 분들 같으면 또 뭐 그 할 텐데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0: 예.
1: 그 친구의 또 그 모든 것 기억하면서 또 내가 또 중요하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그런 우리 7946번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7946번님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를 이렇게 먼저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이기기보다 친구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추억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0: 아멘.
1: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저희는 다 가늠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위로와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7946번님 기도 제목 너무 잘 보내셨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7101번 쓰시는 분께서 재정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집이 8월 초에 이사를 가는데요. 1,00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개인적인 문제들로도 350만 원 정도의 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재정 기도 네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1: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7101번님 걱정하는 문제 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8월달 이사도 또 무사히 잘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7101번님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8월 초에 집을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1,000만 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고 또 추가로 350만 원 정도의 재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하든지 하나님께서 재정을 동원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0: 아멘.
1: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시고 매출하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7101번님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큰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재정 문제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에 걸맞는 그런 또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셨는데 결국에 가장 부자이시고 또 가장 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안수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세울산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유병곤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뜨거운 기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소망의 기도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아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

사연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월 24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통일교회 해산 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우울감을 겪는 기독교인 상당수가 신앙적 정죄를 우려해 교회 안에서 아픔을 숨기거나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찾은 네팔 이주 노동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목회자로 성장해 동료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의 수교국이자 세계적인 선교사 파송 국가인 브라질 교회와 연대해 막힌 북한 선교의 돌파구를 여는 동반자 선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해군 작전 사령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가 안보와 군 선교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다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통일교회 해산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어제 통일교 측이 낸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해산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지도부가 높은 수준의 헌금 목표를 설정해 신자들에게 고액 헌금을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연간 최대 179억 원에 달하는 해외 송금액의 90% 이상을 한국으로 보낸 민사상 불법 행위를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사법 역사상 간부의 형사범죄가 아닌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을 확정한 첫 사례로 법원은 피해자가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은 204억 엔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이단 집단의 종교법인격을 박탈한 이번 최초의 판결은 향후 국내외에서 자행되는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자금 갈취 행위를 규제할 강력한 사법적 유효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우울감을 겪는 기독교인 상당수가 신앙적 정죄를 우려해 교회 안에서 아픔을 숨기거나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실태 조사에서 최근 1년 사이 2주 이상 우울 증상을 겪은 기독교인이 33%에 달하지만 우울증 발병 사실을 교회에 알리겠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중 교회 봉사를 44%로 가장 많이 포기하며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복신앙과 율법주의에 가두어진 교회 문화가 성도들의 정직한 절망을 결함으로 오해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지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억눌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네팔 이주 노동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목회자로 성장해 동료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성환 그레이스 미션대학교 선교신학박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한국 내 네팔 이주 노동자 31명을 심층 인터뷰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박사는 네팔인들이 한국 일터의 평등한 소통 문화와 교회의 이주 노동자 쉼터, 한글 교실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수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네팔 이주민의 3분의 1은 국내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주민 스스로가 자국 선교의 주체로 거듭난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이주 노동자 정책을 단순한 구제 대상에서 장기적 동반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선교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의 수교국이자 세계적인 선교사 파송 국가인 브라질 교회와 연대해 막힌 북한 선교의 돌파구를 여는 동반자 선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산성교회는 브라질 출신 안드레아 바르가스 사역자의 학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며 한국어 수료 이후 탈북민 여성들의 심리상담과 북한 선교단체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 역시 브라질 출신 A 목사 가정에 3년간의 체류 비용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북한 내지 사역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산성교회 김응신 목사는 최근 브라질 현지에서 북한 장기 선교를 결심한 100여 명의 사역자들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 교회와의 수평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0: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가안보와 군선교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다짐했습니다. 미래 목회포럼 이사장 이상대 목사와 대표 황덕영 목사 등 회원 목회자 20여 명은 어제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 곽광섭 중장에게 위문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곽 중장은 목회자들의 방문이 해양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대 목사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해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영의 수호를 위해 지속해서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은 이어 기진의 마라도함의 승선에 장병들을 위문하고 해군 부산교회를 찾아 군선교 복음화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울산과 부산, 경상남도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울산과 부산과 경남 남해안 지역은 5에서 30mm, 경남 내륙 지역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강수 확률은 70%,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은 22도, 부산과 김해, 양산 지역은 23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 뉴스 강세영입니다. 평안한 수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즈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옥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실 막상 전하려고 보면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크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창조되었는지 이것이 반드시 전달돼야 됩니다. 문제를 겪고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갈등,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풍요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 답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그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이다. 그럼 왜 단절되었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윤리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혹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본질적인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풍요가

끊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를 갖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면 혹은 열심히 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룩의 기준에서는 그 의마저도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도 내 의로도 혹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종교, 인간의 행위, 철학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려진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 빠진 자에게 1분만 해도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질병에 시달리도록 고통받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왜 당신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냐?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초청할 수도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고 그 풍요와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0: 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고승혜 목사님의 전도 꿀팁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6월 2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에서 최근 중국 휴대전화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한창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중국과 가까운 북한 지역은 중국 휴대전화 사용이 이 통신망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탈북민 브로커, 심지어 일반 주민들도 생계를 위해서 중국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0: 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중국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을 두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주민들끼리도 서로 누가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해봐라. 네. 이렇게 독려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해요. 외부 소식을 차단시키고 또 북한 내부 소식이 밖으로 새 나가는 것도 막고 주민들을 그래서 더 철저히 감시하려고 하는

0: 북한의 단속이 어느 때보다도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1: 서로 감시하는 구조를 끝까지 이어가는 북한인데 생계를 넘어 잊은 옆집 사람들도 동료들도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언제쯤 북녘 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0: 네.
1: 아무도 피해보지 않기를 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그저 숨기고 감추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찾아 빛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궁금합니다.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첫 찬송 오 자유 소리보기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면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0: 고위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 소리보기 3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 자유 이 찬양 참 오랜만에 들으셨을 텐데
1: 네.
0: 북녘의 성도들이 이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아 나 이제 자유 얻었어요 라고 외치는 그런 날이 속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그리고 이 자유의 기쁨을 넘어서 이게 일상이 되는 그날 가운데 우리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되어 소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유롭게 나누고
0: 네.
1: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출석 인사로 나누는 것들이 또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에 앞서서 북녘 땅을 위한 오늘의 출석 인사가
0: 네.
1: 우리의 또한 일상이 되길 바라면서 샵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0: 자, 지금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신 분들 좀 몇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꾸 이렇게 OFD를 들으니까 공감이 갑니다.
0: 어.
1: 하루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면 좋겠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아멘. 감사합니다.
0: 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속히 통일이 돼서 또 금강선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는 꿈꿔봅니다. 6089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의 한 줄 남겨주셨는데
1: 네.
0: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1: 여수에서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이렇게 성령의 단비가 우리를 먼저 촉촉히 적실 때 북녘 땅을 향한 사랑도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0: 네. 1419님도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 복음통일에서 기도한다고 남겨주셨고 중계동입니다 하시면서 550 성도님 저도 기도한다고 또 출서 수원에서도 고흥에서도 일산에서도 또 포항에서도 이렇게 출석 인사와 함께 남겨주셨어요.
1: 네. 아이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와 6866님.
0: 네.
1: 아이들과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복음 통일을 매번 기도 제목으로 주시고 기도하시는지.
0: 그러니까요. 이 집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통일을 꿈꾸는 통일 세대로
1: 네.
0: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한번 꿈꿔보시고 같이 기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믿음으로 통일이 돼서 하나의 민족이 되길 기도합니다. 8291님도 문자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 인사와 또 한 줄 기도 문자로 불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하죠?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북한에서 북녘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아주 깨끗하게 들리는 극동방송을 들은 그 생생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더불어서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선 전도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하시고 한뼘 차이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어 표현이 저런 게 있었구나. 우리말 뜻은 뭐지? 하고 여러분이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북한이 고향인 신부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네. 알쏭달쏭 알뜻말뜻한 이 표현이 하나가 오늘도 하나 나오잖아요.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바로 보내주세요.
0: 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때로는 고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거침없이 막 이런 게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1: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0: 그렇죠?
1: 그것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잖아요.
0: 네. 아니 그 문자로 이런 퀴즈 정답 보내실 때 많은 분들이 막 고민하세요. 틀리면 어떡하나. 이거 틀렸다고 천국 못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막 그냥 거침없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힌트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자기야 자기야 이거 하나 더 사자 이거 아 이것도 사자 이것도
1: 여보 이렇게 오늘 왜 허양담 씁니까? 보너스 받았나요?
0: 아이 보너스는 무슨 아니 당신이 이것도 먹고 싶어 했고 아 저것도 맛있다며 아 그래서 보이는 김에 다 살려고
1: 아니 그렇게 허양 사다가는 우리 거짓걸 당할

0: 하면 어떡해요? 가끔 보면 참 대책이 없어요, 여보는.
1: 아헤이, 이거 아내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그렇게 폄하하시나?
0: 하기는 당신이 그렇게 허양 나한테 연락했으니까 나랑 이렇게 같이 살고 있지.
1: 거봐,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은 지금 당신이 내 옆에 있기나 하겠어?
0: 알겠어요. 아무튼 이거는 다음에 사요. 알겠죠?

0: 갑자기 이것저것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남편.
1: 맞아요. 어. 그런 분들 있으시죠.
0: 고민 없이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저희가 그랬잖아요. 아까 정답 같은 거 보낼 때도 고민 없이 그냥 허양 보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허양. 남자는 직진.
1: 그래 될까요?
0: 저 사실 저도 그걸 잘 못하기는 하는데. 자, 1번이
1: 거침없이.
0: 거침없이. 2번.
1: 2번이 허무하게.
0: 아니 근데 남녀 사이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기 뭐 네. 썸 타고 뭐 그럴 때는 그래도 이렇게 남자답게 허양 이렇게 네. 연락하고 하는 사람 여자분도 좋아하지 않아요?
1: 아 연락까지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이 눈치를 줘도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0: 아하.
1: 그래서 허양이 네.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0: 좀 부담스러운 분들 있다.
1: 그럴 수 있다.
0: 근데 저희에게 문자 주시는 거는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유. 여러분 허양 보내셔야 돼요.
1: 허양 보내주시면 네. 뭐 양껏 저희도 선물도 준비돼 있고요.
0: 저희도 선물도 그냥 허양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자, 보기 1번이
1: 거침없이,
0: 2번이
1: 허무하게.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입니다.
0: 주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결단 2집 앨범 가운데 전해드리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0: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1: 당신이 말합니다. 서울 장관 사람은 길러 잡에서
2: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기독교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부담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셨죠. 그렇게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주셨던 따뜻한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도에서 온 5년 전쯤에 이곳에 정착한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님이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음악을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다가
0: 네네.
2: 우연히 채널이 맞춰져서 라디오가 켜져서 방송을 들었던
0: 네, 맞습니다.
2: 그때를 회상해 주셨는데
0: 네네.
2: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0: 네네.
2: 처음 들었던 한국 방송이 극동 방송이었어요.
0: 네 맞아요.
2: 처음 켜졌던 그 채널이 극동 방송이었던 거죠.
0: 네 맞습니다. 처음에 딱 켰을 때. 그 이제 찬양이랑 그 이제 성경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저희 그때 딱 그냥 어 이거 그 북한에서 얘기하던 종교 방송이네 약간 그런 그 딱 있어가지고 제 좀 기억이 납니다.
2: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0: 뭐 이제 북한에서 약간 교육용으로 이제 들었었어요. 뭐 배운 건 아니고 이제 남한이나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다.
2: 네.
0: 이런 기독교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란 건 세상에 없다. 이제 이렇게 뭐 북한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2: 학교에서요?
0: 학교에서도 하고 뭐 다양한 단체에서도 하고 그냥 이제 북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딱히 학교가 아니더라도.
2: 근데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0: 네.
2: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해서 조금 북한 당국 차원에서 처벌을 내린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네, 맞아요.
2: 보고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네. 보고 들으신 게 있으세요? 혹시 북한에서?
0: 저는 딱히 보고 들은 건 없어요.
2: 그러면 평소 이 종교, 하나님,
0: 네.
2: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상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겠어요?
0: 맞아요. 좀 살짝 무서웠어요.
2: 네. 방송을 들었을 때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0: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듣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그렇게 무서운 감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2: 네.
0: 기독교에 대한 이제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방송이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2: 그래서 채널 라디오를 딱 다 봤을 때
0: 네.
2: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아보셨다고도 하셨고
0: 네네.
2: 근데 남한 자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2: 뭐 드라마나 남한의 음악이나 이런 걸 자주 접하셨던 거예요?
0: 저는 이제 음악은 많이 들었어요. 음악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드라마는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2: 자주 들으셨던 음악이 뭐예요?
0: 그 한국에서 약간 유명한 그 음악이긴 한데
2: 네.
0: 이제 노라조의 형이라고 그 이제 제가 힘들 때여가지고 그런 애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노라조의 노래를요?
0: 네.
2: 그 느낌이 좀 지금 이제 목소리로 들려오는 느낌이랑 많이 다른데.
0: 아, 네. 근데 노래가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냥 이제 뭐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2: 네.
0: 그 노래를 딱 들으면 진짜 아 뭔가 그래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
2: 러시아에서.
0: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한국의 음원을 휴대폰 안에 계속 넣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0: 네, 맞아요.
2: 무섭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거기를 러시아를
0: 네.
2: 나온

0: 거기까지도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1: 네.
0: 더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1: 네. 근데, 뭐, 무섭지를 않았어요. 뭐, 노래 같은 건 사실, 저, 북한 내부에서도 많이 듣긴 하거든요.
0: 그래요.
1: 네, 뭐, 북한 청년들이 사실, 노래는 뭐,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듣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에서 한국 노래를 못 듣긴 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노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노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이제 노래 같은 건 들었다 보니까, 해외 나와서도 뭐 노래 듣는 거는 이제 딱히 거부감이 없었던 것
0: 중국 노래를 즐겨 들으셨으면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1: 같아요. 아, 뭐 중국어는 이제 그냥 풍월로 하는 정도. 네. 북한에서는 그 중국어가 좀 되게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자습도 많이 하고
0: 네.
1: 어디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듣고 하면서 이제 중국어 열풍이 좀 높긴 합니다.
0: 우리 준우 형제님을 러시아에서 방송을 들으신 만큼 러시아어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 네, 러시아어는 좀 합니다.
0: 그건 한마디 부탁해도 돼요.
1: 어떤 거 할까요?
0: 뭐 인사?
1: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뭐 그거 저는 김준우입니다.
0: 어,
1: 그거를
0: 네.
1: 러시아어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김준우. 이상입니다.
0: 러시아어가 이 혀를 저기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1: 아, 뭐 자연스럽게 오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0: 짧은 기간 거주하신 게 아니신가 봐요,
1: 네.
0: 러시아에서.
1: 저는 좀몇년 동안 살았어가지고.
0: 그럼 그곳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방송을 들으시고 하실 때,
1: 네.
0: 근데 주변에서도 그러면 적잖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세요?
1: 아니요,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뭐 공유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0: 네.
1: 뭐 혼자서 그냥 알아서
0: 네.
1: 다 이제 뭐 듣는 사람은 듣고 이제 뭐 했지 그걸 서로 이제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잘 때? 잘때 그냥 이어폰 끼 이제 꼽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듣던 노래는 그냥 이제 뭐 약간 주제가 노래 주제가 뭐 이제 사랑이라든지 뭐 친구 뭐 그다음에 헤어짐
0: 연인
1: 뭐
0: 사이에.
1: 연인 사이 이런 이제 노래였잖아요. 뭐 슬픈 장르도 있고
0: 그쵸.
1: 뭐 이제 뭐 신나는 장르도 있긴 한데 이제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는 사실 찬양이잖아요. 제가 뭐 찬양을 딱히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은 적도 없고 이제 그 방송에서 처음 들었으니까 찬양만의 이제 특이한 그게 있잖아요. 그 느낌? 뭔가
0: 네.
1: 위로가 되는 느낌? 찬양만의 힘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것만 같고 뭔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이제 느낌 같은 거는 생각이 나요. 기억에 남습니다.
0: 또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생소했을 텐데,
1: 네.
0: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거나 하셨던 거예요?
1: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아, 나 그냥 힘들다. 그냥 위로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0: 네.
1: 마침 그때 그냥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찬양이랑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0: 뭔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1: 네,
0: 너는
1: 맞습니다.
0: 사랑받기에 태어난
1: 맞아요.
0: 존재고,
1: 맞아요.
0: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랑하는
1: 맞습니다.
0: 신이 계시고, 이런
1: 네.
0: 내용에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1: 네.
0: 러시아에서 이제 남한행을 선택을 하신
1: 네,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곳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1: 네, 맞아요.
0: 하나원에서부터 혹시 교회를 다니셨나요?
1: 저는 그래도 이제 매주 그 기독교 이제 목사님, 저희 이제 목사님 들어오시면 그 목사님이랑 찬양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0: 왜 거기를 선택하셨어요?
1: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처음 들었던 방송도 이제 극동방송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기독교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에게 그냥 가장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0: 따뜻했어요.
1: 네, 따뜻했던 것 같아요.
0: 거기 종교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1: 맞아요. 그 뭐.
0: 불교도 있고,
1: 네네.
0: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1: 네.
0: 그리고 간식도 선물도 다양하게
1: 네,
0: 준비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맞죠.
0: 다른 데도 좀 경험하셨어요?
1: 저는 한 번도 안 가고,

0: 봤어요, 이제. 네,
1: 정말요?
0: 저는 그냥 기독교만 쭉 갔어가지고. 근데 제 주변에는 뭐 사실 불교 가시는 분들도 있고.
1: 가보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 가서 이거 받아오자고.
0: 아니,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불교 이제 갔던 제 친구는 막 이제 옷 같은 것도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그
1: 네.
0: 스님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 막그 청바지라든지 이런 이제 옷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저한테 아, 나 이런 건 청바지 받았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준다고 해도 이제 불교에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왜,
0: 저
1: 왜 없었어요?
0: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한번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냥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기독교로.
1: 근데 북한 체제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0: 네.
1: 이게 좀 닮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0: 아,
1: 많아요.
0: 그 이제 기독교랑 북한
1: 네.
0: 뭔가 우상 숭배랑 이제
1: 맞아요.
0: 비슷하다고.
1: 왜냐면은 이게 착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십계명도 그렇고,
0: 네.
1: 십계명 아시죠?
0: 알아요.
1: 그리고 찬송가,
0: 네,
1: 북한의
0: 맞습니다.
1: 음악,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음악도 그렇고, 회개하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게 생활총화에서도 그렇고,
0: 네.
1: 반감이 안 드셨어요.
0: 아, 그게 방송을 들을 때는 사실 잘못 느껴요.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딱히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방송에서는 그냥 찬양하고, 뭐 성경 낭독하고, 뭐 가끔 뭐 찬송가 듣고 하니까 뭐 딱히 못 느끼는데 이제 그 느낌을 교회 가서 조금 저도 이제 처음에는 받긴 했었어요. 교회 처음에 이제 딱 갔을 때
1: 네.
0: 이제 목사님 설교라든지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누군가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북한 정권의 김일성을 어느 장소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북한에서는 사실 김일성을 믿고 항상 김일성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마디만 바꾸면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만 바꾸면 진짜
1: 그쵸.
0: 똑같긴 하거든요.
1: 네.
0: 처음에 아좀 뭔가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계속 다녀보자고 다녀보니까 뭐 하나님이란 존재랑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란 이제 인간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반감 들었던 게 이제 하나님의 그큰 인간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아, 그냥 이제 북한이 잘못되고 그냥 하나님은 진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는.
1: 아니, 라디오를 켜주신 것도 자연스럽게 켜주시고,
0: 네, 맞아요.
1: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내려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0: 아, 저도 조금 이제 놀랍기도 해요. 네.
1: 이렇게 담비에 스며들듯이
0: 네.
1: 젖어드는 은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극동방송이 나에게 어떤 또 방송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도에서 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바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허향이라는 북한어 표현 정답은 21번 거침없이입니다.
0: 거침없이 그냥 막 그냥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니 자기 그렇게 물건을 그냥 막 담으면 어떡해요. 거침없이 담으면 어떡해요.
1: 아유, 근데 이렇게 허향 보내주시는 분들이 우리 한

0: 세금 차이에 많으시잖아요.
1: 그럼요. 네.
0: 허양 보내주셔야 저희도 선물도 맞아요. 또 받아가실 수가 있고.
1: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연을 길게 써야 돼요. 저는 뭐 딱히 할 말 없는데. 아니, 그냥 거침없이 정답만 딱 그냥 보내도 맞아요. 돼요. 허양 보내세요.
0: 그런 네. 분들도 선물.
1: 당연히 당첨 됩니다. 그쵸? 자, 1번, 거침없이. 오히려 허양이라는 네. 두 글자밖에 안 되니까 더 경제적인데요?
0: 아, 근데 이 느낌은. 느낌은 거침없이가 더 뭔가 이렇게
1: 아 그렇긴 하지 네 아 그래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으로는 허양 나가시고
0: 아멘
1: 예 네, 믿음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허양 거침없이 보내주신 정답자들 가운데 저희가 당첨자들께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0: 샵 1069번 우리 도전해주신 번호로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 텐데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물려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거침없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당첨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또 기회는 있으니까.
0: 맞아요.
1: 네. 내일 저희는 또 다른 당첨자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찬양으로 예수 열방의 소망 박기보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고요. 지금까지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국방사였고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물질을 환경 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같이 묵상했던 내용은 마가복음과 사사기와 또 사도행전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또 이야기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서신서를 살펴봅니다. 서신서를 같이 묵상할 때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이야기가 없고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지겹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또 서신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글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 재미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그 교회를 돌봤습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혹은 바울의 제자들이 개척했던 교회에 쓴 편지들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 편지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읽어볼 때에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들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러 교회를 돌보는 어떤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그 교회들에게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한 만큼 무언가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두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거부했고 잘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절대로 과하지 않고 당연한 일이다 하는 거죠. 상식적인 권리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이 혹여라도 자기가 그 일한 대가로 무언가 교회에서 얻어가는 것이 그들이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에 장애물이 될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보았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되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마나 전심으로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 하는 것을 조금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좀 금쪽이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썽을 많이 피우고 사도 바울을 많이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대형 교회였던 것 같고요. 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구성원들은 학식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재력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은 로마 교회를 제외하고 지중해 전체에서 아마 가장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정말 최고의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는 면에 있어서 최고의 교회였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었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대하면서 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세세한 해결책을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 쓸 수밖에 없었고 그 고통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자 한자 꾹꾹 눌려서 그들에게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또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쉽지 않고 어렵지만 믿음을 꽉 붙잡고 하나님 뜻 안에 살고자 할 때에 이 인생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그 고통을 다 지나갔고 그 고통을 견뎠고 그 고통을 지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글을 썼고 그들과 씨름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고린도 전서 후서로 남아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이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비전과 또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이고 가장 환상적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전서는 반면 교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 가운데는 한 두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교사는 그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다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사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절대로 저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다. 저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저 실수 나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반면교사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완벽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전체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어떤 문제

문제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면 그 맥락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이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개파들이 있었다고 고린도 전서에 기록하는데 기록된 것만 4개의 개파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파는 바울이 맞다. 나머지 다 잘 모르겠다. 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만 쫓아다니는 그런 파고요. 아볼로파는 아볼로가 다 맞다. 그러니까 바울이든 뭐 베드로든 뭐 다 의미 없다. 이렇게 하는 파입니다. 그리스도파는 좀 특별한 파 같은데 똑같습니다.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개바, 베드로파도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파 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의 이런 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사람들은 잘 따랐지만 그 위에 사람들은 조금 업신여기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4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공동체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말씀의 기준으로 올바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고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각자의 생각으로 갑론을박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서로 갈등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문제가 갈등만 남기고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여서 해결되지 못한 몇 가지 문제들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정도로 종합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의 문제고 두 번째는 송사의 문제고 세 번째는 결혼의 문제입니다. 음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결혼한 이 여자가 이 아버지의 죽은 아버지,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뻘하고 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올바로 다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를 올바로 다루지 못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그때의 그 문화와 상당히 연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로마 제국 전체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음란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엄청 땅이 넓잖아요.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도를 넘는 음란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음란한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고린도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어떤 관용 어구처럼 쓰여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해 음란에 대한 어떤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가지고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그저 오히려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는 명백한 근친상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서 해결하고 정리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송사의 문제입니다. 교인들끼리의 어떤 이해관계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툼과 분쟁과 갈등들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을 못하고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로마 제국의 재판정에 가지고 나와서 재판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가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먼저 뭐냐면 그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고 이것은 이렇게 해결되는 게 맞다고 정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정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붙어 싸우기만 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서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해결하고 조율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또 생긴 또 다른 문제는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 결혼 문제를 상당한 지면에 할애해가지고 사도바울을 설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결혼 문제와 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또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결혼 문제, 성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혼란에 겪지 말고 정확하게 정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주의, 개인주의 하면은 현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는 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주의화되고 또 이기주의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문제들은 그냥 현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있어왔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하더라도 문명이 고도화되면 반드시 생겼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이 어떻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의 믿음이 어떻든 간에 내 믿음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대하는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실족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이유로 또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에 뭐저 사람 문제를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문제들이 그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의 논리와 철학과 이런 생각들을 맹신한 나머지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또 심지어는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많고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시끄러웠는가? 유독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그 성도들이 당시의 철학적인 논리와 사변들에 완전히 이렇게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글을 읽기 시작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를 알게 되고 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중세 시대가 지나가면서 원래는 그리스 철학이 태동하고 중세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아무도 그 그리스 철학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 글들이 이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유럽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글들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글들이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슬람 지역으로 다 수출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르네상스 시절이 돼가지고 그리스 철학을 다시 보려고 하니까 책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이슬람 지역에서 수입해오는 이런 일이 벌어질 만큼 이 르네상스 시절에 이 그리스 철학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되게 높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르네상스 시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이전이 그리스 제국 시대잖아요. 그리스 제국 시대에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쭉 자리 잡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리스 제국 시대에서 로마 제국 시대로 넘어오면서 정치적인 중심지가 그리스 지역에서 로마 지역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의 문화가 이제 없어지고 로마의 문화가 이렇게 할것 같은데 로마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 문화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이제 그리스 시대 이런 뜻인데 헬레니즘이라고 할때그 헬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를 헬라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 이런 걸 말하는데 그래서 헬레니즘은 그리스이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마 제국 시대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나오고 에피크로스 학파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 철학에 심취했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르네상스를 끌어오고 또 헬레니즘을 끌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철학이 그들 가운데 유명했다. 유행했다. 너나 할것 없이 소크라테스를 말하고 플라톤을 말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했다는 그런 분위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계 역사를 살펴보다면 그럴 때가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씩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위기가 이 고린도 지역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돈이 좀 있고 자녀들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다 그리스 아테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철학의 본토에서 그리스 철학을 배워서 돌아오도록 했어요. 그가 그리스 철학에 입각한 여러 가지 논리들을 얼마나 잘 펴느냐가 그들의 인생의 출세를 좌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유행했다는 거.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바로 그 분위기 속에서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있다 하는 거죠.
저도 철학을 좋아하고 저도 그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지혜라는 용어가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데요. 이 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동양적 지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은 물이로되 산은 산이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인생은 다 똑같더라. 뭔가 삶을 다 초탈한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진 말이 우리가 지혜라는 그런 단어에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철학적, 관념적, 사변적 논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설명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들어왔던 풍월 안에서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설명해가지고 막 풀어내는 거 이거를 이때 당시 지혜라고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런 지혜, 그런 철학적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철학적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삶에서 역시 매치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도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 묵상을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제가 한번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제가 딱 이렇게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에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나를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진 어떤 깨달음, 지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혹은 내 삶의 미래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미리 예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 될지에 대한 삶의 팁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고 깨달으면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불행한 상황들을 잘 피해가거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하실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목적 다 괜찮은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그 목적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목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다 각자 생각해보면 다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거기다가 하나를 더 보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아니면 다른 목적은 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이 목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묵상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이 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개역 개정을 읽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한데 다른 번역을 읽으면 마음이 괜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번역으로 성경을 읽으면 괜히 마음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글자에 너무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글자 자체는 그냥 글자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를 담은 하나의 어떤 도구일 뿐입니다. 글자는 글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필사를 우리가 하게 된다고 했을 때

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느린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필사를 한다는 것은 그 글자, 그 글이 담고 있는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읽으면서 숙독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냥 베껴 쓰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필사는 그닥 그렇게 의미가 있는 활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닥 그렇게 의미가 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글자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글자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집중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다 감찰되어져가지고 숨겨져 있는 것이 다 없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 뼈 사이에 골수에 숨겨져 있어도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글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 글자가 표현하는 그 어떤 무엇,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저 글자만 읽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글자를 읽으면서 그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지고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랍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묵상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지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그 그리스 철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변, 논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념, 이성적 판단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굳이 그 단어로 써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붙인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데 우리는 그거 다 우리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알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좀 투박하고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얕지 않다는 겁니다. 되게 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세밀하고 복잡하다고 그리고 정교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길을, 그 문제의 길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이것을 늘 실패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해 보이는데 말씀 너무 단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 여기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하고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질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럼 우리의 삶의 여러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또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저 글자로만 여기고 그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가? 아니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논리와 철학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답을 말씀 안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 속에서 그 문제의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자기들끼리의 싸움만 깊어졌고 몇 가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지 붕붕 떠다니면서 계속 갈등을 유발했고 어떤 문제들은 수면 위에 가라앉아가지고 그 밑에서 성도들의 그 마음과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도 참 여러 가지 갈등과

0: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 갈 방향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그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깊이 이것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묵상한 행위, 읽는 행위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읽되 깊이 읽으려고 해야 하고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 겉으로만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 의미가 어떤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 가장 미묘하고 정교하며 세심하고 예리한 그 답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여지고 또 우리 교회의 여러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8-8411번, 지역번호 052-258-8411 울산 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도전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우리 새깨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무교생들, 방학생들하고 제가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 우리 애청자분들과 전화 연결을 하고 그분들께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바로바로 생방송에서 그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께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제가 앞소절 노래를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은 딩동댕 선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도전 두 글자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에요. 긴 사연은 또 100원인데 도전 단 두 글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도전 보내주시면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여러분께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요, 제가 상대방이 여보세요 받으면 제가 학교 종이,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땡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딩동댕인 거예요. 상대방이 여보세요 했는데 제가 예수 사랑, 그러면 상대방이 하심은 이렇게 이어서 그냥 부르시면은 선물인 겁니다. 쉽죠? 자, 근데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가 갈지 그거는 몰라요. 자, 도전 찬양. 찬송가가 나올지 복음성가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어떤 곡이 나갈지는

0: 자, 그래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 한해서 이 생방송 중에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들께 제가 눈에 띄는 여기서 예, 일단은 제가 누구를 골라야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서 맞춰야 이어가야 선물입니다. 이어가야 선물이에요. 자, 아주 빠른 문자. 일단은 빠르게 왔어요. 자, 이분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1390번님께 바로 제가 찬양 부릅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저 높은
1: 곳을 향하여
0: 거기까지요?
1: 날마다 나아갑니다.
0: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예, 운전 중입니다, 지금.
0: 정차 됩니까? 정차?
1: 정차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0: 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 말씀을 예. 안 하시길래 처음에는 전화가 연결 안 되는 줄 아는 안전 운전 예, 하시고요.
1: 예, 예.
0: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자, 우리가 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1390번님 아, 통화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1390번님은 저희가 당첨 문자를 보낼게요. 그리고 전화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차하기 힘든 분은 도전하지 마세요. 예, 너무 위험합니다. 아, 제가 준비한 곡이 날라갔어요, 하나. 다른 곡으로 해야 되네, 또. 자, 다른 분. 통화를 할 수 있는 분이 도전을 좀 해주십시오. 통화를 할 수 있는 분. 자, 이번에 다른 분.
2: 아, 안녕하세요.
0: 운전 중?
2: 아니에요.
0: 예수로 나.
2: 예,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불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0: 할렐루야
2: 아멘.
0: 자, 근데 꼭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 운전은 아니시죠?
2: 아니, 괜찮아요. 아닙니다. 네.
0: 옆에 조수석이 있어요?
2: 아니 누군가 없어요.
0: 없어요?
2: 네.
0: 어디 계세요 지금?
2: 출석분이라 그래요.
0: 어, 어디세요 지금?
2: 네, 지금. 어, 집 앞에서 공원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0: 아, 공원에서 지금 산책 중이시구나.
2: 네네네.
0: 어디 공원이세요? 아, 어느 지역이세요?
2: 저기 평택 지재역이 지재동이에요.
0: 평택.
2: 아, 지재동.
0: 기계, 어, 무슨 동이요?
2: 지재동.
0: 기재동, 평택 기재동. 네네. 기재동 네네. 공원에서 아주 여유롭게 산책하시면서 네? 극동방송을.
2: 네, 너무 새끼가 너무 애청자라. 어. 아, 늘 뭔가를 해보고 싶으니까. 거기는 뭔가 연락해보고 싶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계속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0: 예.
2: 아, 추천할 만한 사람 몇 분 해서,
0: 네.
2: 늘 그냥 열심히 듣고만 있었거든요.
0: 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우리 8898번인 같은 분 한번 전화 연결 제가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잘 됐네.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전화 연결 해보고 싶어서.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0: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나 누구, 네. 어디 교회 섬기는, 누구다?
2: 네, 저는 평택 동산교회 섬기는 김은혜 권사라고 합니다.
0: 평택 동산교회요?
2: 네네.
0: 평택 동산교회 김은혜
2: 권사요.
0: 권사님.
2: 네. 아,
0: 이름이 참 은혜롭네요, 권사님. 본명이십니까?
2: 네, 본명입니다. 저희 이게... 친정 어머님이, 네. 어, 괜찮은가요? 저희 네. 친정 어머님이 그 저를 가져주셨을 때 제가 막내인데
0: 네네.
2: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0: 어.
2: 그래서 그때는 성별 구별이 안 되니까
0: 예예.
2: 딸을 낳으면 무조건 은혜라고 짓겠다고 어. 하셨대요.

0: 이게
1: 예.
0: 류은혜입니다.
1: 그렇구나. 한참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0: 네네.
1: 아마 첫 번째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우리 권사님, 첫 번째.
0: 아, 근데 너무 꿈만 같아서 이게
1: 꿈만
0: 미안해.
1: 같아요, 전화 연결된 게. 자,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 어떤 선물
0: 네. 네.
1: 드릴까요? 기억나는 선물.
0: 아, 기억나는 선물이 되게 많지만,
1: 네.
0: 그냥 피디님 목소리하고 통화하는 게 선물인 것 같은데.
1: 아,
0: 아, 제가
1: 어유,
0: 유튜브
1: 감사합니다.
0: 들어가서 막 얼굴도 막 찾아보고
1: 아,
0: 일부러.
1: 그랬어요?
0: 저희 남편이랑 둘이, 아, 역시 우리가 목소리 비슷한가고 너무 좀, 똑같다, 막 이래가면서
1: 아유, 그래요?
0: 이랬는데. 아, 너무 영광입니다,
1: 아유,
0: 피디님.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유,
1: 어, 이렇게 또 이렇게 잘
0: 감사해요.
1: 맞아주셔서. 그래도
0: 네.
1: 드려야죠, 제가 선물. 어떤
0: 아,
1: 선물
0: 그래요.
1: 드릴까요?
0: 그러시면 꼭 주시겠다면, 그냥 나, 그 뭐지?
1: 네.
0: 그, 유산균 있어,
1: 유산균,
0: 드셨으면
1: 알겠습니다.
0: 해야 돼.
1: 유산균 선물 드릴게요. 혼자
0: 네.
1: 있어요? 남편은 옆에 안 계십니까?
0: 남편이 일하러 갔죠.
1: 남편 일하러 갔고, 남편도
0: 네네.
1: 애청자신가 봐요.
0: 제가 처음엔 저만 들었는데요. 남편이 제 차를 타다가
1: 네.
0: 제가 이제 계속 이 방송을 듣고 가니까
1: 예.
0: 무슨 방송이야? 그래서 오늘 목동방송인데 자기가 당신도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1: 어, 예.
0: 그뒤부터는 뭐 저보다 더 열심히 듣고 계세요.
1: 열렬 애청자로. 야.
0: 네네네.
1: 자, 우리 그러면은 지금 혹시 남편이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에게 사랑의 메시지 뿅 한번 날려주십시오.
0: 네, 저희 남편, 제가
1: 뭐라고 불러요?
0: 오랫동안,
1: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 뭐라고 부릅니까?
0: 저는 그냥, 여보, 자기야, 이렇게
1: 여보
0: 부르는데,
1: 하면서, 여보한테 지금
0: 네,
1: 한번 하세요.
0: 여보,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보,
1: 와.
0: 사랑합니다. 너무
1: 와, 우리 권사님. 남편을 진짜 엄청 사랑하나 봐.
0: 아,
1: 와.
0: 남편은 제가
1: 예.
0: 저 어찌됐든 너무 저 신앙생활을
1: 예.
0: 늦게 했지만 너무 열심히 하고
1: 어,
0: 그래서
1: 남편이요?
0: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1: 예.
0: 하여간 저한테 너무 부족한 저한테는 너무 딱 맞는 배필을
1: 예.
0: 하나님 만나 계신 것
1: 이야, 남편 이 방송 듣고 계시면은 정말 너무 흐뭇하시겠어요. 너무, 예. 정말
0: 너무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0: 감사합니다.
1: 감사하고,
0: 저도
1: 극동
0: 너무
1: 방송,
0: 감사해요.
1: 예,
0: 네.
1: 애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0: 네.
1: 예수로
0: 예,
1: 나의.
0: 구주 삼고 생명과, 아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1: 감사합니다,
0: 네,
1: 권사님.
0: 감사합니다. 네,
1: 건강하시고요.
0: 건강하세요. 네,
1: 예.
0: 감사합니다. 네.

문용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른 분 연결하기 위해서 1절만 들었어요. 3시 12분 지나고 있고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오늘 도전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작정 도전이라는 문자를 받고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요. 앞부분 살짝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 딩동댕 좋은 선물 받습니다. 방학생이고 무교생이고 뭐 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도전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시는 분께 제가 여기서 바로 생방송 중에 이 전화번호가 제 앞에는 뜨거든요. 그 전화로 바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이라고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자, 그 중에서 이분에게 제가 한번 전화 걸어볼게요.

0: 이번에는 어떤 곡을 제가 또 부를지.
1: 안녕하세요.
0: 마음.
1: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0: 자,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0: 예.
1: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지금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네요.
0: 저 처음 걸었는데?
1: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고 있거든요.
0: 예. 그렇죠.
1: 근데
0: 예. 네.
1: 전화를 거시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0: 제가 전화 걸었어요, 제가.
1: 예,
0: 예,
1: 그러니까는요.
0: 그쵸. 그냥 지금 문자
1: 네네.
0: 보고 제가 바로
1: 네.
0: 전화를 한 거예요.
1: 아,
0: 예.
1: 그러셨구나.
0: 빨리 받으신 거예요. 옆에 라디오는 꺼주시고.
1: 감사합니다. 라디오는 지금 휴대폰으로
0: 아,
1: 듣고
0: 휴대폰으로?
1: 있는데요.
0: 예,
1: 네.
0: 휴대폰으로
1: 휴대폰
0: 어플로 듣고
1: 끌까요?
0: 계시고. 아니, 이제, 예,
1: 휴대폰을.
0: 그냥 옆이 지금 안 들리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또, 끄다가 또 통화도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1: 네.
0: 울산이시죠? 울산이라고 지금.
1: 네네네.
0: 네.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1: 네. 저는 울산에 소형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0: 네.
1: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지금 평신도로 소형교회, 울산 소형교회.
0: 서현교회.
1: 네네.
0: 울산 서현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1: 아니, 전도사는 다른 곳에서 하다가
0: 예.
1: 평신도 사역하고
0: 아,
1: 있어요,
0: 다른 데서
1: 지금.
0: 전도사님 하시다가 지금 울산
1: 네네,
0: 서현교회는
1: 전도사
0: 평신도로
1: 직분은 있죠.
0: 오셨다고요?
1: 네네네.
0: 그래요. 평신도
1: 나이가 좀 있어서.
0: 그러면 어떻게 지금 평신도로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1: 네네네.
0: 계시는군요.
1: 네네.
0: 집사님, 권사님.
1: 네네.
0: 둘 중에
1: 집사로 지금
0: 집사님.
1: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네. 평신도 사역하고
0: 예.
1: 있어요.
0: 성함도
1: 이서연입니다.
0: 이서연.
1: 서연.
0: 이서연 집사님이 서연교회를 다니시네요?
1: 네, 서현이고요.
0: 예. 아,
1: 서연이고요.
0: 이서연 집사님. 어떻게
1: 네네네.
0: 극동방송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좀 됐죠. 됐고, 제가 일하는 게 이제 요양보호사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평일에는.
0: 네.
1: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영접시키고, 이 방송을 계속 같이 듣고, 네. 그렇게
0: 어르신들에게 이
1: 듣고 한게
0: 방송을 듣게
1: 지금
0: 하는군요.
1: 오래됐죠. 예. 같이
0: 야,
1: 듣고,
0: 예.
1: 또 이제 복음 전하고,
0: 네.
1: 또 오전 오후로 하는데, 오전에는 이제 울산극동방송,
0: 네네.
1: 소망의 기도, 그거 계속 같이, 들으면서 기도해드리고,
0: 네네.
1: 영접시키고, 전도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진짜 지금도 전도자로 살고 계시는군요.
1: 계속, 예, 계속 그렇죠, 뭐.
0: 지금도 옆에 어르신들 계세요, 그러면요?
1: 어르신 계시는데, 지금 대상자는 주무시고 있고, 산책을 해요.
0: 아.
1: 그러면은 이제 공원에
0: 예.
1: 산책하러 나가면,
0: 네네.
1: 두 바퀴 이제 공원을 좀 돌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 그냥 제가
0: 그렇구나.
1: 이어폰으로 안 듣고 계속
0: 예.
1: 들려드리는 거죠.
0: 오케이. 아까 대상자라는 분은 전도 대상자 말씀이신 거예요?
1: 제가 일하는 요양 대상자죠.
0: 아, 그 대상자.
1: 예.
0: 거기에 이제
1: 그리고
0: 다 이제
1: 어머니
0: 어떻게 믿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1: 안 믿고 계셔요,
0: 안 믿는
1: 이분은. 근데
0: 분들도?
1: 계속 이제 예,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0: 네네.
1: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이렇게 전도를 앞에서 목사님하고 하시거든요.
0: 네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분 이제 이렇게 만나면 화요일마다 이제
0: 네네.
1: 만나면은
0: 예.
1: 저번에도 영접시키고
0: 예.
1: 또
0: 아.
1: 기도해드리고
0: 예.
1: 계속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0: 와, 아우,
1: 그렇게 하고
0: 진짜
1: 있고
0: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극동방송을
1: 아이고
0: 정말 그분들에게
1: 당연히
0: 정말 많이 들려주시고,
1: 네.
0: 전도의 도구로 잘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
1: 계속 그렇게
0: 예,
1: 하고
0: 우리
1: 있어요.
0: 이서연 집사님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우리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선물.
0: 오늘 찬양 잘 맞춰 주셨는데.
1: 저희 어머니가 간장게장을 좋아하거든요.
0: 죄송한데, 저희가 게장이 지금 잠깐 중단돼 가지고.
1: 떨어졌구나.
0: 네.
1: 그러면은, 아무거나 기억이 안
0: 아무거나.
1: 나네, 갑자기.
0: 자,
1: 간장게장만 생각.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유산균.
1: 유산균,
0: 알겠습니다.
1: 네네.
0: 유산균 선물로
1: 감사합니다.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네,
0: 계속 애청해
1: 감사합니다.
0: 주시고, 울산에 있는 그 요양하시는 분들에게 극동방송
1: 네.
0: 잘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꼭

0: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제가 여기서 지금 문자창을 보고 있다가 이 중에서 제가 선택해서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직접 전화를 제가 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드려서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받는 분이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딩동댕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방학생, 무교생 할 거 없이 교회 잘 다니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보내주시는 분에게 제가 생방송 중에 전화를 겁니다. 자, 누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누구누군지 몰라요. 막 도전이라고 지금 엄청 문자가 와 있는데 그냥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할지.
1: 여보세요?
0: 어두운
1: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0: 할렐루야. 아, 이거 좀 방학생한테 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쉬웠는데, 너무 쉬웠어.
1: 아, 너무 쉬웠죠? 감사해요.
0: 쉬웠죠? 예.
1: 네.
0: 자, 우리 2021번님. 본인 소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군 현리에
0: 예.
1: 그 군인 병사들을 전도하는 사역하고 있는 맹호 교회 다니는 박인영입니다.
0: 와. 와, 맹호 교회.
1: 너무 좋아요.
0: 맹호 교회 박
1: 네, 맹호 교회.
0: 예, 박인영 님.
1: 네.
0: 박인영 님.
1: 어, 와, 좋다.
0: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혹시 장교나 부사관이십니까?
1: 저는 부사관 가족이고요.
0: 예.
1: 여기에 교회가 꽤 몇십 년 오래됐는데
0: 예, 예.
1: 그 군복무를 하러 오는 젊은 청년들을
0: 예.
1: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0: 예.
1: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0: 야,
1: 지금 막 생각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0: 야, 그러니까 남편분이 부사관이시군요.
1: 네, 맞아요.
0: 오, 그럼 그 부대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죠?
1: 저희 부대 밖에 지금 군인 아파트가 있고요.
0: 네.
1: 교회도 이제 작은 교회들은 부대 안에 있고 네. 저희는 좀 사단 규모의 큰 교회라서
0: 네네.
1: 그 부대가 여러 군데 있는 현리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0: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아니면 밖에
1: 부대 있는 안에도 거?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0: 밖에도 있고 맹호 교회가
1: 네. 네.
0: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교회가?
1: 맞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0: 저도 사실은 군 교회를 좀 다녀봤어요.
1: 아 네.
0: 근데 그 군 교회 군 가족으로 그 영내에 있는 교회 다닌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1: 맞아요. 군대 안에서는 한 가정이 예. 있는 교회도 있고 두 가정이 있는 교회도 있는데
0: 네.
1: 저희 교회는 정말 전통이 오래돼서
0: 네.
1: 20대 때부터 이렇게 병사들을 사역하려고
0: 네네.
1: 들어오시는 그 군인 가족분들이 지금 80대가 되신 권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0: 와, 아니 근데 신기한 게
1: 네.
0: 아, 저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실로암으로 했거든요.
1: 아, 네.
0: 군교회에서 어떻게 또 실로암이 걸리네요.
1: 난리 나요. 군교에서 실로암 나오면 난리 나요.
0: 그러니까요. 와, 거기에서 이제 우리 네. 정말 그 우리 장병들
1: 응? 네.
0: 거쳐가는 장병들에게 잘 해주면서 이제 교회 네. 집사님이신 거잖아요. 우리 박인영
1: 네,
0: 집사님. 그렇죠?
1: 네.
0: 이야, 이 진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새끼라에도 전화 연결되는 사람들 보면은 나
1: 네.
0: 교회 옛날에 뭐 군대 있을 때 갔었어요. 그때 뭐 세례 받았어요.
1: 네.
0: 이런 사람들도 꼭 있어요.
1: 아,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작년인가 재작년 데이터이긴 한데.
0: 네네.
1: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색하긴 하는데.
0: 네.
1: 성년들이 군교회에서 뭐 이렇게

0: 음악이나 이런 걸 타려고 이제 교회를 오기도 하는데
1: 예.
0: 그게 사회로 나와서 교회로 또 이렇게 사회로 뻗어가는 인원은 5%라고 했나 굉장히
1: 그러니까요.
0: 적다고 하더라고요.
1: 예, 그래도
0: 분들, 네.
1: 제가
0: 네.
1: 전화 연결을 해보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든지 군대 있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희망이
0: 맞아요.
1: 있어요.
0: 한용원 보고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
1: 지금은 안 다니고 있더라도 내가 옛날에
0: 네.
1: 꼭 다녀 문턱이라도 가봤던 사람들은 다시 인도하기가 쉬워요.
0: 네, 아유 감사해요.
1: 우리 박인영 집사님은 목소리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진짜 네. 일꾼이고 똑순이로 사역하실 것 같아.
0: 목소리만 큽니다.
1: 와, 교회에서 진짜 아주 진짜 정말 활동을 잘하실 것 같고.
0: 아유.
1: 우리 장병들이 잘 따르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다음 세대 선생님도 하고 계시나요?
0: 그거는 아직 조금 이제 조금 더 많이 배워서 해야 할 것 같고요.
1: 네네.
0: 그냥 이렇게 어른들 따라서 여전도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 옛날부터
1: 네.
0: 막
1: 네네.
0: 그 뭐 어떻게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밖에다가 이렇게 솥을 걸고 밥을 다 해서 먹이시고 그랬던 권사님들이시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전도에 그 밥팀으로 맹호교회가 간다
1: 네.
0: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병사들이 그 따뜻한 밥을 먹는 거에서 아마
1: 예.
0: 어머니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1: 할렐루야네요. 와
0: 네,
1: 말씀도
0: 네.
1: 잘하시고 자 우리 박인영 집사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또 불러드릴까요?
0: 네 한 번만요.
1: 자 소곱창 유산균
0: 네.
1: 김세트
0: 소곱창 주세요.
1: 소곱창 알겠습니다. 네. 소곱창 오늘 깜짝 놀라시는 거 보니까
0: 아 저 지금 너무 떨렸어요.
1: 그래 좀 애청자로 좀 듣고 계시는 분 같은데 어디
0: 네.
1: 거기 교회에서 그 군 내에서도 어떻게 라디오를 들으시나 봐요.
0: 저기 여기에서
1: 예.
0: 저녁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뭐 택시 드라이버도 하시고 이렇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교회 가면 박인영 방송 탔다고 막 많이 말씀하시고
1: 경기도 가평 맹우교회
0: 네,
1: 박인영 집사님 아는 분, 예,
0: 네.
1: 반가움에 메시지 좀 날려주시고,
0: 네, 고맙습니다.
1: 방송 탔다고, 네, 주일날 꼭 아는 체 좀 해주시고, 너무
0: 네.
1: 감사하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극동방송 3개라 많이
0: 네.
1: 알려주시고, 전도
0: 네,
1: 대상자들 있으면 많이 요청해주시고요.
0: 네, 고맙습니다.
1: 어두운
0: 밤에
1: 캄캄한 자, 이 노래 실로 많이 부르십시오. 맹호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실로암 김인식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어우, 맹호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제가 실로암을 했어요. 딱 맞았습니다. 와, 우리 아들 맹호 부대 있어요. 우리 0829번님 막 이런 분도 있고. 야. 자,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생방송 중에 무작정 전화를 겁니다. 앞에 살짝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그분들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혹시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쓰고 옆에 방학 무교라고 좀 써주십시오.

0: 내가 교회 안 다니는데 나도 맞춰보고 싶다. 나 옛날에 교회 좀 다녀봤어. 내가 맞출 수 있어. 하시는 분 도전. 옆에다가 방학, 뭐 무교 이렇게 좀 써주시면은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하면서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좀 써주시면은 예, 제가 거의 전화를 드리니까요. 자, 그 방학생들도 기다리면서 자, 아, 너무 많아서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봐야 될까? 자, 이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9635번님. 이번엔 어떤 곡으로 할까요? 받자마자 제가 찬양 불러요.
1: 여보세요.
0: 슬픈 마음.
1: 잘못 들었습니다.
0: 슬픈 마음인
1: 마음 있는 사람, 주의, 아니, 갑자기 생각이
0: 슬픈 마음 있는
1: 마음 있는
0: 사람
1: 사람,
0: 예수 이름 믿으면 자 정답인 걸로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연결되면은 막 머릿속이 하얘지죠.
1: 네, 그러네요. 아까
0: 슬
1: 열심히 따라 부르고 왔는데.
0: 네, 자 본인 소개
1: 아까,
0: 가능합니까?
1: 제 본명은 안 하고요.
0: 예.
1: 시흥동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0: 네.
1: 이 요르 닉네임으로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시흥 동산교회.
1: 네네.
0: 언제,
1: 아까는 평택 안상교, 동상교회 나오던 것 같은데.
0: 예. 그렇죠. 동산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시흥에 계시는.
1: 안산동상교회에서 분립된 시흥동상교회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네.
0: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9635번님.
1: 엄청 오래 전부터 들었고요.
0: 예.
1: 아까 나왔던 은혜권사님처럼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0: 네.
1: 극동방송을 너무 좋아해서.
0: 나는 언제나 전화 연결해 볼까 하고 있었는데 오늘 탁 됐네요.
1: 네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수백 명 가운데서 그냥 제가
1: 네네.
0: 탁 그냥 했는데 딱 됐어요.
1: 제가 오늘은 격하게 도전, 도전, 도전입니다.
0: 아, 그 여러 번 보냈어요?
1: 네.
0: 그랬구나. 저는 몰랐네요. 그냥 제 눈에 그냥 아, 이분 한번 할까 했는데. 자, 우리 9635번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어떤 선물?
1: 선물도 주세요. 저 어떤 선물 있는지 잘 모르는데.
0: 아, 애청자시라면서 모르세요?
1: 아니요.
0: 예?
1: 예, 아니, 그래도 헷갈리네요. 뭐, 액세서리도 있고,
0: 예.
1: 뭐, 별거 다 있긴
0: 그러니까 별거
1: 하던데,
0: 다
1: 갑자기
0: 있는데. 자,
1: 생각이 안 나는.
0: 소곱창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유산균
0: 아, 오늘 유산균 잘 되네요.
1: 네.
0: 극동방송은 오래전부터 들으셨다고요?
1: 거의, 네, 되게, 제 기억으로는 오래된 것 같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계속 이게 고정 채널로 듣고 있었고요.
0: 예.
1: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손녀가 있는데,
0: 예.
1: 손녀 앞으로 전파 선교도 하고 있고요.
0: 오.
1: 네. 그래서
0: 극동방송
1: 좋아합니다.
0: 들으면서 뭐가
1: 네.
0: 제일 좋으세요?
1: 늘상 이렇게 어떤 날은 이제 많은 날 중에 제 이렇게 마음을 되게 와닿게 하는 말씀이라던가 또
0: 네네.
1: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간증들 들으면서
0: 네,
1: 기도하게 되고
0: 예.
1: 오래 한참 전에 들었던 건데 그 내가 계획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그 말씀 구절을
0: 네.
1: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도 되게 좋았고
0: 네.
1: 매번 은혜 받고 있어요.
0: 특히 이제 말씀으로, 메시지로 많이 은혜를 받고 계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는구나. 예.
1: 네네네. 큐티하면서도 한번 해볼까 내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매일 큐티하면서.
0: 그래요.
1: 네네.
0: 감사합니다. 우리 9635번님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극동방송
1: 네.
0: 많이 알려 주시고 또 전도의
1: 저희
0: 도구로도 잘 사용해 주십시오.
1: 시흥동상교회 기도해 주세요. 저희 목사님 최고입니다.
0: 목사님 뭐라고요?
1: 목사님 최고라고요.
0: 아, 목사님
1: 설교가 너무
0: 최고라고.
1: 쏙쏙
0: 아,
1: 들어와서요.
0: 목사님 자랑 좀해 보세요. 성함 얘기하면서.
1: 담임 목사님 김혁수 목사님이시고요.
0: 예.
1: 안산동상교회에서 분립돼서 오셨고요.

0: 지금 매주 설교가 은혜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1: 네네.
0: 근데 매주 설교가 너무 은혜되고요.
1: 네네.
0: 저희 가족들이, 저희 이렇게 제 밑으로 딸들이 있는데, 이제
1: 네.
0: 신앙생활을 잘 못했었어요. 늘 헤매고만 다니고, 시간은 길게 했지만, 근데 거기 시흥동산에서 안착하면서 너무 은혜롭게 딸의 가정이나 저나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1: 네. 와.
0: 어떤 외부 강사님이 오셔도 저희 목사님 못 이기실 거예요.
1: 와, 진짜 목사님 들으신 거 너무
0: 정말입니다.
1: 좋겠다. 예.
0: 네, 그거 매주
1: 와.
0: 새로운 성도가 오고 있고요.
1: 예.
0: 우리가 교회를 좀 밀어서,
1: 예.
0: 이렇게 옆으로 벽을 밀어서 넓히자고 할 정도로 성도가
1: 예.
0: 매주 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1: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도전해주셔서 감사하고,
0: 너무 감사합니다. 연결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슬픈
0: 마음 있는 사람.
1: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자, 고맙습니다.

0: 더 라이트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이었죠. 3시 35분입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그냥 바로 전화를 해서 앞부분 살짝 찬양합니다. 살짝 찬양해서 이어서 바로 부르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방학생들 한번 보내라고 했는데 왔네요. 방학생들도 지금 도전을 했습니다. 자, 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 우리 방학생 맞춰야 되는데.
1: 방학생.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 소리 후 소리.
0: 이 중요한 시기에. 아, 통화 중. 다시 한번요. 7948번님 제가 지금 전화하는데.
1: 고객이 통화 중이야.
0: 아, 통화 중. 아쉽습니다. 다른 방학생. 다른 방학생.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 아니에요.
0: 지금 3년 방학생인데 도전하셨네요?
1: 아, 네네.
0: 3년 방학 본인 맞죠?
1: 네네.
0: 그렇죠. 3년 정도면은 예수 사랑하신 분은 아시죠? 그렇죠?
1: 네네.
0: 어느 지역이십니까?
1: 여기 전남 무안입니다.
0: 전남 무안.
1: 네.
0: 오,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극동방송은 제가 2018년부터 교회 다니면서부터 들었어요.
0: 교회 다니면서?
1: 네.
0: 2018년부터 한 7, 8년을 네. 그럼 아니지. 한 5년 정도?
1: 네네.
0: 5년 정도 다니면서 듣게 되셨고, 5년 다니다가 이제 3년 방학했네요?
1: 네네.
0: 방학 중에도 계속 지금 듣고는 계시는군요?
1: 네, 제가 항상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0: 네네.
1: 자가용이나 1톤 트럭에 항상 들고 다니고.
0: 들고 다녀요. 무안에서 그럼 네. 농사 지세요, 지금?
1: 네네.
0: 목포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구나.
1: 네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떻게 3년 방학은 5년 다니다가 좀 바쁘셔서 지금 방학 중이세요?
1: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0: 예.
1: 조금 이런 관계 때문에.
0: 관계 때문에.
1: 네네.

0: 자, 오늘 이렇게 오늘 도전을 해주셨는데,
1: 네.
0: 진짜 도전, 하나님께 도전, 교회에게 도전, 응? 가보는 거 한번
1: 네.
0: 도전 한번 다시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도전이라는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1: 네.
0: 하나님께서 좀 전에 그분은 통화 중이었고, 들었죠?
1: 네.
0: 2656번님을 하나님이 오늘 선택하신 거예요.
1: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손짓하고 계시니까 혹시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목포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좋은 건강한 교회를 집 근처에서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다시 그 교회를 다시 도전하셔도 되고 어떻게든 1대1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알겠죠? 자, 일단은 전화 연결되고 예수 사랑하심은 연결했으니까요. 선물 드리고
1: 네,
0: 싶은데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아까 제가 불렀던 선물 중에서.
1: 저는 뭐 유산균 하겠습니다.
0: 유산균, 오늘 유산균. 아유, 유산균 오늘 잘 되네. 자, 유산균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들으시죠? 전화 연결하는 것도. 전화 연결 들으면서 나도 한번 저 전화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1: 항상 하고는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0: 용기가 안 나서, 근데 오늘 도전 잘해주셨어요. 예. 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어요.
1: 네, 학생님.
0: 자, 우리 전남 무안에 계시는 2656번님,
1: 네.
0: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연락드려서 교회 소개가 필요하면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해요. 예.
1: 네.
0: 예수 사랑하심은 이곡 많이 불렀었나요? 5년 동안 교회 다니실 때?
1: 네네.
0: 이 후렴구 가사 아시죠?
1: 네.
0: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2656번님 여전히 지금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하나님 다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알겠죠?
1: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요. 자, 저희가 전화 드리겠고요. 저희가 당첨 문자를 보낼 테니까 거기로 주소를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 네,
0: 자,
1: 감사합니다.
0: 예수 사랑.

0: 예수 사랑하시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통화만 제가 더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통화만 더 해볼게요. 자,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 제가 그냥 묻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해서 앞부분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학생들이 또 도전을 하셔서 자, 한 분 더 방학생에게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78번님.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에게 바로 넘어갑니다. 다른 분에게 바로 넘어가요.
1: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0: 아, 이분 아까 통화 중인 그분인 것 같은데. 어, 오늘따라 길게 통화하시네요. 자, 또 다른 분. 자, 마지막에 통화하겠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참. 참아. 자, 라디오 꺼주시고요. 참아름. 운전 중이십니까?
1: 네.
0: 죄송합니다.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아유, 안타깝네요. 운전 중이시고 못 맞추셔가지고. 자, 다른 분.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7675번님.
2: 예, 안녕하세요.

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7675번님 운전 중 아니시죠?
1: 예, 1시간 전부터 차 주차시켜놓고 있습니다.
0: 주차시켜놓고 오늘 전화받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혹시?
1: 예,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꼭 해주실 걸로 믿고.
0: 방학생 맞아요?
1: 제가 하나님께 그 아주 좋은 달란트를 받고 그렇게 예. 있었는데 20년 동안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20년 방학인데 오늘 예. 꼭 전화 연결이 되고 싶으셨군요.
1: 그 전에도 계속 방송은 듣거든요, 새끼라를.
0: 예, 예.
1: 계속 도전 문자를 보내, 아니, 방학 문자를 보낼까 하는 망설임을 많이 하고 못했죠.
0: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새싹 문자로 보내셨어요.
1: 예, 예.
0: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675번님 선택하셨고, 딱 예. 준비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렵게 이렇게 통화가 됐네요.
1: 그렇지 않아도 예. 두 분 전화 안 받으시고 한 분 운전 예. 중이라 혹 나한테까지 오나 했는데 왔습니다.
0: 자, 우리 7675번님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1: 예, 예.
0: 이 시간 저 따라서 그 간절한 예.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시죠.
1: 예, 예.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675번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20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 같은데, 자, 우리 예. 선물 뭐 드릴까요, 7675번님?
1: 제가 항상 생각했던 선물이 소곱창입니다.
0: 소곱창, 알겠습니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밀키트 세트 보내드리도록.

0: 하겠고요. 어느 지역이세요?
1: 전주입니다.
0: 전주세요.
1: 예.
0: 자, 우리 7675번님 이번 주에 꼭 도전해서 하나님께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주에 꼭
1: 예.
0: 가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또 전주에 있는 좋은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참 아름다워라 이 마지막 곡 전하면서 오늘 도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 전화를 못 해가지고 죄송해요. 다음번에 또 김인수가 또 도전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대힘의 찬양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대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혹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위드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무나 모범적인 그러나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겉으로 점점 화려해져 가는가? 아니면 속으로 더 깊어져 가는가?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몰두할 것인가? 하나님께 몰두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은 참 행복한 것이지만, 이런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인데요. 그게 뭐냐면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대충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뭐, 유혹이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가장 해당되는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대상은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하는 설교인데 여러분들이 옆에서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나에게도 조금 해당되는 게 있구나 이제 이렇게 좀 찾아보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또 이 말씀이 많이 적용이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또 나름 오랫동안 믿어온 분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더 많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굉장히 매우 유해한 것입니다. 위험해요. 위선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위선을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얘기죠, 그죠? 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 진저 그랬어요. 저주를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선은요, 숨겨진 암과 같습니다. 거의 눈에 안 띄어요. 위선이 눈에 안 띄어요. 여러분, 암이 위험한 게 뭘까요? 눈에 안 띄잖아요. 그리고 병원,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놓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도. 조직 검사를 하고 해야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암이 무서운 것은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서 발견하니까 그 암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위선이 그런 겁니다. 발견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발견했다면 그건 은혜고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선이 우리 신앙에, 위선이 찾아오면 신앙은 스탑입니다. 올 스탑입니다. 안 자랍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위선의 신앙이 자랄 리가 없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위선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냐. 여기 키워드가 그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 행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실제 모습은 감추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힘썼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행위의 초점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에 형성된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거룩함,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항상 변질이 무서운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변질되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위선을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변질이라는 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게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한 200년 흐르면서 이 바리새파,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그냥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거는 해치란 무덤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들이라는 말은 겉을 꾸미는 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겉을 꾸미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칭송을 받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게 나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만들어진 죄입니다. 이게 위선이.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애 내내 이 위선자들과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어떤 때 찾아옵니까? 내가 어렵게 살려고 노력할 때,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뭐 아예 처음부터 뭐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지만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 열심을 다한 이후에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성화에 이르러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다루지 않으면 위선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향해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어떤 것이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점점 자신을 과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과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 것 같이 위장을 하는 것.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갈수록 진실한 모습은 사라지고 가면극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위선은 다루기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선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행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적인 동기가 뭐냐. 오늘 여기에 구제를 먼저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에는 뭐라고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선행을 감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도전이 되게 하면 좋죠.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의도가 뭐냐는, 그 선행을 하는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이제 세 가지를 주님이

이 6장에서 언급하시는데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구제를 하려면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집중하고 순수하게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유혹이 뭐냐면 그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구제를 사용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 그 일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일에 구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쪽으로 흐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막 나팔 수를 대동하고 요즘 오시면 막 카메라 방송 막 기자들까지 동원시키고 기자회견을 하고 동네방네 알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내가 얼마나 나눔을 우리가 얼마나 나눔을 실천했는지 자랑하는 것. 그 구제는 무효가 되는 거죠.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그 섬기의 행위를 통해 내가 박수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알고 보면 나를 위한 일,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열심히 했으니 나에게 직분을 달라. 이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종교적 커리어를 쌓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하게 목격하는 일상이 뭡니까? 세상이 어때요? 자신을 보이게 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 세상들. 자기를 주목시키기 위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소위 이런 사람을 우리는 관종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한 거죠. 자기 과시의 문화, 이 소셜 네트워크를 보십시오. 이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애원을 하잖아요.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 제발 나를 봐주세요. 셀카 문화, 나르시시즘. 온통 나잖아요. 이 AI 시대는 개인이 강력해졌어요. 초경량화, 초개인화. 이 정보 사회는 전시 사회입니다. 누군가 나를 볼 것을 염두에, 나를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노출하죠. 그리고 자기 노출을 통해 돈을 봅니다. 볼거리가 돈이 된 거죠. 주목을 받기 위해서 과도한 포장을 합니다. 이력서를 보면 별걸 다 기록합니다. 각종 스펙과 글 경력을 다 늘어놓습니다. 자기 과시로 경쟁이 넘칩니다. 이름 내기의 전시장. 작은 일도 부풀려 최대한 홍보합니다. 자기 마케팅의 시대 광고에 열을 올립니다. 자기를 가능한 알리라고 말합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왜 우울해지죠? 우울해지는 이유는 주목받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인정욕구는 누구의 연애에서나 원초적 욕망입니다. 자기 존재가 허약할수록 인정욕구는 강해집니다. 일평생 인정받고자 노력하면 몸부림을 칩니다. 이 인정욕구가 강할수록 과시욕에 빠지죠. 칭찬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속박을 당하는 결국은 중독이 되죠. 여러분 주목받고 싶은 욕구와 싸워야 합니다.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섭섭병이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로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잔인합니다. 한때는 칭찬하고 붕붕 띄워줘요. 박수와 환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지 않으면 한순간 등을 돌립니다. 카메라를 신정사정 없이 돌려버립니다. 기대하는 수준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웃입니다.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도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이런 유혹이 강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항상 위선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요. 여러분 해운대 이 어디 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도 어느 자그마한 식당에 아주 비밀스럽게 제 아내와 함께 구석진 곳에 은밀히 먹고 있는데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버액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의식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위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척 본래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내용보다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포장지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위험한 것은 나중에는 자신의 위선을 자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워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위선인지 알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연극의 배우처럼 가면을 썼어요. 근데 그 가면을 오래 쓰다 보면 자신의 얼굴이 가면과 같아져요. 이 C.S. 루이스의 책에도 나와요. 가면을 오래 썼더니 그 가면과 그 사람의 얼굴이 똑같아져요. 위선이 그대로 자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짜 경건으로 가짜 헌신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에베소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을 돌았으라. 종교의 외형을 갖추었는데 외적인 것은 능숙한데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일이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 남을 속이는 거, 나중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 그래서 예수 루이스는 이 위선이 얼마나 쉽게 자라나고 영향을 끼치는지를 그의 책 예기치 않는 기쁨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가 죽는 경험. 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싸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숨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숨는 게 어려워요. 왜? 깊은 영성이 없으면 불안해서 숨을 수가 없어요. 누가 숨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존재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 안에서 너를 드러내라고 닥달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압력을 견뎌낼 만한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수는 불가능합니다. 내적 충만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평판에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을 드러내다 추락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 사람이 계속 떠내 하면 여러분 추락하는 거예요. 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겉모양이 아니라 외적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양에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의를 쌓고자 하지 말고 여러분 구제를 오랫동안 해왔다면 액수도 횟수도 다 잊어버리세요.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다 위협한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이미 자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요란한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은 삶이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 핵심은 뭘까요? 사람에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 세례와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형하여야겠다. 그런 자신의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기꺼이 낮추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넘봅니다. 매우 위험하고도 강력한 유혹.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 유명한 말이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일을 멈추셔야 돼요. 시선을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 청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좋은 설교자의 명성을 구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위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면 나쁜 설교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나쁜 설교자는 강단을 공연장의 무대로 바꿔놓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공연을 하고 내려갔다고 보면 돼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사회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누구를 기뻐시게 하려고. 누구를 의식하느냐. 예배는 공연이 아니잖아요. 쇼가 아니잖아요.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어떤 영역이든지. 나를 주목하게 하려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선행이 알려질 때, 내가 주목을 받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행의 목적이 자신에게로 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사람에게로 옮기는 순간 내 삶은 망가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을 어디로 돌리는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순간 인간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께 그분의 이름만 높이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핵심은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행동보다 동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에게로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는 신앙으로 하다 보면 자연히 위선으로 흐르는 것. 그래서 종교와 영성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결국 자기 추구, 자기 성취, 자기 만족으로 끝납니다. 영성이란 뭘까요? 하나님과의 열려진 생생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약하거나 무너지면 그때부터

외적인 것에 휘둘리고 위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선을 허용하는 순간 영적 쇠퇴는 시작됩니다. 더 이상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마치 반죽 속의 누룩처럼 내면은 추악한 것들로 갈수록 확산될 수밖에 없고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 큐티를 통하여 내 삶이 정말 변화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큐티가 큐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참여하는데 변화는 없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새벽기도 바리새인이에요. 성경 백독을 한 것을 자랑하고 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백독 바리새인이에요. 필사를 열심히 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그 필사의 자랑은 필사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연구만 냅다 하고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경 연구 바리새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만 강화되고 내면은 부실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야 되는 거. 껍데기만 강화시키는 자. 여러분, 주님의 경고는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작하기 직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정,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 거친 공생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십자가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그분의 인정,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정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은 쇼가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에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해지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조심하고 칭찬을 즐기지 말고, 여러분 칭찬은 항상 위험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언제나 순수함과 담백함이 필요합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모양에 따라 마음,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 신앙은 자신의 영혼,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결론은 오늘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을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 누구에게 상을 받을 거? 주님은 반복적으로 오늘 상을 언급하세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미 상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가를 물어요. 우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그게 상이요. 그게 끝이나 그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박수와 인정을 기대해서 한 행동이고 그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이미 상은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박수와 칭찬과 인정은요, 바람 같아요. 바람 같아. 휙 하고 사라져버려요. 기도와 금식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부터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받을 상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상업 행위를 할 때 계산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전액 지급 완료, paid in full.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을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부터 받을 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들을 때 상이 우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헌신을 해도 마찬가지. 열심을 낸 이유가 뭘까요? 사람 때문입니까? 어마어마한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세상으로부터의 평판이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액수가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식하며 드렸나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도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이 헌신한다고 다 박수를 다 쳐버리면 그분은 이미 수고하고 상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교회가 성도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박수를 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게 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않는 구조가 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위험한 교회가 되겠어요.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는 거. 들키면 상이 떨어져요. 보리까락 보리라 꼭꼭 숨어라. 공명심으로 하지 말라. 명예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한다면 그냥 수고한 것으로 끝내요. 수고하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섬긴 것으로 충분한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실 만한 선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챙겨주고 싶은 상이 있는 사람, 내가 알리지 않아도 돼. 여러분, 사람만 소문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소문내세요. 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일은 소문내줘야 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을 기대한다면 뭘 해야 돼요? 은밀히 행해야 된다는 거. 선한 일을 하고 숨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숨으라는 거예요.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이 선행이 알려지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삶, 아무리 파고 파도 들어가도 끊임없이 그 선행이 묻혀진 선행이 있는 사람, 묻혀진 영성이 숨어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 금식과 같은 기도와 같은 구제와 같은 이 경건의 도구를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자 애를 쓰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수시로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아찮은 순간에 넘어져 우리의 허영심은 쉽게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의 선행을 알아주고 박수를 쳐준다면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요. 사람이 붕 떠요. 정신을 잃어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만 즐겁게 드리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아이 서비스가 아니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선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위선적이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위선을 인정한다면 단호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을 멋있게 포장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질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요. 때로는 끔찍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때 위장하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대단하고 때로는 성자 소리를 듣고 있지만 내면은 차갑고 독선적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인, 성인이라는 명성을 얻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는데 뒤로는 악담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착한 것과 착한 척하는 것은 달라요. 앞에서는 웃고 뒤로 돌아서서는 흉을 보는 사람들, 섬기는 것과 섬기는 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자이지만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가 겸손한 척하는가, 예배하는가 예배하는 척하는가, 여러분 그것만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달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 문제예요. 자기 실체가 가려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우호적 혹은 안티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티들이 늘어났어요? 우리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우리 내부의 모습은 이 위선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이 위선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모습과 실제 나와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과제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팔복,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파산한 자와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나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곳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확신한다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그 부끄러운 모습, 이 모순된 나를 위하여 나로서는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0: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붉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경건 생활을 만들어 가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경건을 위한 자리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나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비공개된 것들이 많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적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끝으로만 화려해지지 않고 극과 속을 일치시키는 일, 무엇을 하든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가면을 벗고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분이 보십니다. 그분이 아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기로 힘쓰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온도와 오염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과 시선이 많아질수록 그 시선이 권력화되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억압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자신들을 포장하기 시작하는 이 어려움들이 이 조직 사회 안에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진실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지역번호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올림픽이나 축구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에는 전 세계가 스포츠 열기로 뜨거워지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도 내일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마치 전쟁처럼 각 나라가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 현장이지만 그 안에서도 은혜와 감동이 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축구 강국 독일과 남미의 작은 나라 퀴라소가 경기를 가졌는데요. 7-1로 독일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 독일과 퀴라소의 몇몇 선수들이 그라운드 중앙에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한데 모여 원을 만들어서 서로 얼싸안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에 동참했던 독일의 펠릭스 은메차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경기 중에는 상대팀이지만 경기 후에는 모두가 기독교인이자 형제이기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 이 경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이 기도로 하나 되는 이 모습에 주님을 믿지 않는 관중들도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5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주방이 거룩한 처소가 되고 학생에게는 교실 책상이 또 직장인에게는 사무실이나 작업실의 현장이 거룩한 처소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연합의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으로 오늘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이번 월드컵 경기 중에 있던 일화를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독일과 남미의 나라 퀴라소의 선수들이 치열한 경기를 펼친 뒤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양국의 크리스천 선수들이 모여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장면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기도한 선수들 중 한 명인 독일의 펠릭스 은메차 선수의 한마디가 인터뷰를 통해 전해졌는데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경기 중에는 상대팀이지만 경기 후에는 모두 기독교인이자 형제이기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이 경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죠.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뭐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뭐 경쟁도 더 이상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주님 통치하시는 천국의 기쁨 가득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 신청 찬양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퇴근하고 지하철 안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신 9950번님께서 내영혼이 은총 입어 신청하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하신 뒤에 오늘 특별 인터뷰 같이 만나보기 이어집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1: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각자만의 사역의 길을 걷는 다양한 분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같이 만나보기. 같이 만나보기.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하고 은혜로운 걸음을 걷고 계신 부부를 모셨습니다. 요즘 갈수록 마약과 알코올 등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테네시주에서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이 무너진 이들을 위해서 회복과 치유 사역을 열심히 펼치고 계신 내외분이 계십니다. 미국 벨몬트 대학교 상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유세현 교수님, 그리고 사모님 되시는 김수건 집사님, 내외분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오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인터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희가 봉사하고 있는 리커버리 처치를 소개할 수 있어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18년째 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1998년에 미국에 갔으니까 벌써 거의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 벨몬트 대학에서 재무, 파이낸스를 가르치고 있고, 저희 두 사람은 남침례교 소속 저슨 침례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우리 사모님께서도 인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3: 네, 안녕하세요. 예, 제 이름은 김수건 집사고요. 저는 이제 1988년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35년이 됐네요.
1: 와, 네. 네. 유세현 교수님께서는 미국 벨몬트 대학에서 또 재무와 관련된 부분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데, 중독 치유 쪽 분야와는 또 다른 전공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런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가 나가고 있는 저슨 교회 구역 내 소예배당에서 리커버리 처치 내시빌 교회가 매주 목요일에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봉사자로 참석하였고,
1: 아, 그러셨군요.
2: 제가 나중에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1세기형 부창부수의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네요. 너무나 은혜로운 부창부수의 네. 그런 예시를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처음으로 이 사역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3: 네, 실은 제가 그 가족 중에 중독자가 있었어요.
1: 아, 그러셨군요.
3: 네, 저희 오빠가 그 알코올 중독자로 동안 그 고생하다가 10년 전에 소천을 했어요.
1: 아, 네.
3: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0: 세상을 뜨기 전에 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소천하는 참 감사한 일이
1: 아,
0: 있었습니다.
1: 네.
0: 네. 근데 오빠가 생전에 있을 때 굉장히 수년 동안, 오랫동안 그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을 때 한국의 주변에 가족 중에 기독교인이 없었어요.
1: 아,
0: 네.
1: 네.
0: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누가 찾아가서 정말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절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이제 내시빌에 살면서 리커버리 처치가 생겼을 때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1: 그러셨겠네요.
0: 네.
1: 네. 가정 안에서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 중독 치유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또 교수님 사부님께서 리커버리 처치 내시빌에 대해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이 교회에 대해 좀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반적인 교회와는 분위기나 프로그램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2: 리커버리 처치 내시빌은 알코올 마약 중독자를 위한 회복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2011년에 시작된 리커버리 처치 무브먼트의 한 지체로서 2020년에 테네시주 내시빌에 설립이 되었고요. 리커버리 처치 무브먼트는 지역별 리커버리 처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커버리 처치 내시빌에는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한분 계시고요.
1: 네.
2: 그리고 저희가 나가는 저슨 침례교회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사자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의 그 중독자 분들의 숫자는 한 50명 내외라고 할수 있습니다. 집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목요일 저희 교회에 있는 소예배당에서 열리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저녁 식사 후 찬양, 설교, 간주로 구성된 예배를 갖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단약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중독자들에게 나무로 만든 작은 십자가를 나누어주며 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1: 아,
2: 있습니다.
1: 네. 지금 그 마약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는 분, 그리고 마약을 이제 끊게 된 분, 그런 분들에게 나무 십자가를 선물해 준다는 거군요.
2: 예, 그게 이제 기간은 이제 AA처럼 30일, 60일, 90일, 6개월, 1년 이렇게 뭐 최장 20년까지 뭐 이렇게 되어
1: 다양한
2: 있는.
1: 프로그램이 있군요.
2: 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그 단약한 지 10년이 넘으신 분들도 집회에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왜 오게 됐느냐?
1: 이제는
2: 그러면은
1: 끊었는데,
2: 네, 그랬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어떤 극복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귀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군요. 참 귀한 공동체,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개별 교회가 또 다양한 부분들을 협력하고 있는지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 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게그그 보면 그 사람들의 그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또 그리고 또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1: 그렇죠.
2: 제공하고 그리고 이 교회 이 집회를 그 매주 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봉사자로서. 그래서
1: 그렇네요.
2: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집회는 저녁 7시에 시작을 하는데 6시에 그다뭐 일찍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녁 식사를 제공을
1: 아,
2: 합니다. 그러니까
1: 네.
2: 그 저녁 식사 봉사를 저희 나라로 말하면 구역 같은 게 있는데요. 그
1: 아,
2: 구역이
1: 네.
2: 돌아가면서 이제 담당을 해 주시고 그거 말고도 한그 집회를 갖게 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많은 그 지원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그 중독자들 경우가 그 교통편이 없으신 분들이
1: 아,
2: 많아요.
1: 그래요?
2: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그 집회로 이제 모시기 위해서 봉사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저기 교회 밴을 사용해가지고 교통 편의를 또 제공하고도 있고.
1: 교통봉사도 필요하군요.
2: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나라랑 이제 달라서
1: 그렇죠.
2: 대중교통이 이제 미국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1: 다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2: 네.

0: 안에서
1: 네.
0: 만나셨군요.
1: 그래서 그분들이, 예, 형제님, 자매님이 만나갖고 작년에 결혼을 하셨어요.
0: 아, 네.
1: 예, 그래서 두 분이 다 지금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결혼해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Recovery Church 내시빌에서 가장 굉장히 모범된 커플로서 다른 분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단약 단주의 회복의 길에 들어선 분들한테 격려가 되고 리더십에 있으면서 많은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0: 아, 좋은 그 모범 사례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있군요, 그분들이.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이 뿌듯하고 흐뭇하고 감사하시겠어요.
1: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축복이 되고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또 그렇게 섬기다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1: 어렵고, 일단은 저희 두 사람이 이제 두달 전에 그 리커버리 처치의 그 듀오 커플이 전체를 이제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커플이 이제 그를 어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자리를 이제 맡기시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과. 3월 달부터 했는데 일단 목요일 날 이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 서너 시간을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있고,
0: 아, 그러시겠어요.
1: 그 주중에도 계속적으로 그 스태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이제 뒤로 이루어지는 일이 또 많이 있어요.
0: 아, 현업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또이 사역에도 몰두하셔야 되고, 정말 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실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제 사역이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이제 저에게 원동력이 되는 게저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을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분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저희가 다 같이 그분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서 그분들이 보고 싶어지고 여기 한국에 왔어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2: 네, 제가 한마디 더 보태면은 제가 한때 제 형편 때문에 단기 선교는 가기 어렵다라고 제 지인들한테 주변에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을 듣고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교지를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앞마당에다 갖다 주셨습니다.
0: 아, 정말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2: 그래서 저는 저기 매주 목요일 선교지를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진 거죠. 근데 사역에 참여할 때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목요 집회에 제가 참석하면 제가 배부른 소리 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불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치고, 또 그리고 도움을 회복하려고 도움을 청하시는 중독자, 그 참석자들을 제가 그 모욕하는 말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봄으로서 같이 있음으로써 제가 되려도 이렇게 위안을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역에 참석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0: 더욱더 애정을 갖고 이 사역에 몰두하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약, 약물, 알코올 중독자분들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고 섬기다 보면 이 중독을 끊는다는 게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동안은 끊었지만 다시 중독의 늪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1: 지난 몇년 동안 보면서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많이는 못 봤지만 저희 리커버리 처치를 이제 다니다가 실제로 지난 4년 동안은 두 분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뜨신 분도 봤어요.
0: 아,
1: 사실
0: 그러셨군요.
1: 모든 분이 이제 성공하지는 않지만은 그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고 가시긴 했죠. 다시 이제 마약에 빠졌다가 또 한동안 못 보다가 다시 나오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러면서 같이 또 회복하고 일단은 다 빠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공동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0: 넘어져도 결국은 다시 일어나고 또 방황해도 다시 돌아오게
1: 다시
0: 하는
1: 돌아오는.
0: 참이 사역이 굉장히 아주 장기적이고 꾸준하게 인내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 분들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치유 사역을 위해

0: 쓰시는 유세현 교수님, 김수건 집사님 네 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찬양 한 곡 함께한 뒤에 또 이야기 이어갈까 하는데요.
1: 교수님, 사모님 또 평소에 어떤 찬양 부르시고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2: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 아, 네. 그 찬송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2: 저희 돌아가신 그 친할머니가 그 가족 예배를 할 때 네. 항상 그 이 찬송을 부르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1: 아, 항상 그러셨군요.
2: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어왔고 들을 때마다 가사도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말이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1: 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함께합니다.

0: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특별 인터뷰 같이 만나보기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쉬빌에서 마약 중독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 치유 회복을 위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유세연 교수님, 김수건 사모님 네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RCN, Recovery Church Nashville 사역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이 사역이 이한 지역만의 사역이 아니라 좀더 넓고 거대한 네트워크의 한 일환이라고 들었거든요. 좀 소개해 주시죠.
1: Recovery Church Nashville은 Recovery Church Movement의 그 네트워크에 있는 한그 지역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0: 아,
1: 같은데요.
0: Recovery
1: Church
0: Church
1: Movement.
0: Movement라는 큰 운동의 지역 교회라는
1: 네,
0: 말씀이시죠?
1: 맞습니다.
0: 네.
1: Recovery Church Movement는 2011년 첫 모임이 커피숍에서 시작이 됐어요.
0: 아,
1: 그
0: 그래요?
1: 필립 드보랑 목사님이 이제 창립자, 설립자시고요. 플로리다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근데 드보락 목사님 본인이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신 분이었고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그분이
0: 네.
1: 중독자 커뮤니티의 그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로의 복귀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이 리커버리 처치라는 공통 분모를 만드신 게 그분의 이제 비전인데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 2020년대 들어서 저희 교회도 2020년에 생겼는데 그때 들어서 이제 리커버리 처치 무브먼트가 폭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 지금 115군데가 지금 생겼고요.
0: 아, 그렇군요. 미국만의
1: 예,
0: 사역이 아니군요.
1: 아닙니다. 그리고
0: 예.
1: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전 세계라고 했는데 이제 첫 발짝을 떼었는데 니카라구아에 2개 그 지역 교회가 있고요. 멕시코에 하나, 캐나다에 하나, 그리고 금년 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한 120군데가 이제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게

0: 에서 수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커버리 처치 내시빌에 다녔던 분이 다른 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사를 가면서 아그 주에 아 리커버리 처치 무브먼트를 하나 만들고 싶다.
1: 아,
0: 그렇게
1: 네.
0: 되면은 이제 거기서 시작이
1: 또
0: 돼서
1: 그 지역에 새로운
0: 교회가
1: 교회가
0: 하나가
1: 생기는
0: 왜냐면
1: 거군요.
0: 어디를 가든지 뭐 저기 중독자는 그
1: 있으니까요.
0: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그 무브먼트 전체로 봐서는 그 매년 플로리다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참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역인데, 그러면 이 RCM 네트워크가 우리나라 한국에도 있나요?
0: 없습니다.
1: 아, 아직 한국에는 없군요. 또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 RCM 사역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네요. 사역을 하시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지칠 때도 있다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모님께서는 어떠세요? 어려움을 어떻게 또 극복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2: 네, 이분들은 그 여러 타입의 중독자들이 계시지만 특히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자들은 그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1: 그렇죠.
2: 특히 마약은 종류에 따라서 한 번만 흡입을 해도 사막으로 이제 이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중독자들이 그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못 받고 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긴박감이 있어요.
1: 아,
2: 그
1: 네.
2: 얼전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말 예수님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중독의 회복으로 빨리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그리고 가서 또 제가 받는 축복이 많이 있어요. 중독을 경험하지 못한 저희들도 받는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정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1: 아,
2: 돼요.
1: 서로가 서로를 보며 힘과 위로를 얻는다는
2: 네,
1: 말씀이시군요.
2: 맞습니다.
1: 네. 아, 정말 그렇네요. 이 중독자분들은 건강 상태가 어떻게 악화될지, 언제 생명을 잃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못 보면 다음 주에 보지 뭐 이게 안 되고, 정말
2: 맞습니다.
1: 만나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그들을 품고 섬겨야 되는 거군요.
2: 네.
1: 아주 긴박한 사역이네요. 네. 이 사역이 그렇게 긴박하고 또 중요한 만큼 돕는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협력과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까요?
0: 미국에서 접하는 이제 고구의 소식 가운데 중독, 특히 약물 중독이 그 매년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접하고 있거든요.
1: 네.
0: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중독이 그 한국 사회가 부정할 수 없는 이제 일상이 된 것처럼 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NA 같은 조직이 한국에 일찍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리커버리 처치 무브먼트는 그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회복의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런 면에서
1: 네.
0: 이게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어떤 그 리커버리 처치 무브먼트 전체의 어떤 그걸 갖다 구성을 하고 집행하는 거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1: 네.
0: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이 중독자 회복에 대한 이그 하트가 있는 사람,
1: 아,
0: 사랑이
1: 네.
0: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는 저희가 뭐 알게 모르게 뭐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무시했던 중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1: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찾아보면 곳곳에
0: 네.
1: 있지요. 예.
0: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을 더 지체하게 되면 더 많은 중독자들이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같은 간단한 그 리커버리 처치 무브먼트의 그 모델을 적용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고자 하는 열정,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나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위를 돌아보시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그러면 아마 마음이 움직이실
1: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열정이 일단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0: 거예요.
1: 그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궁금해졌는데요. 일단 당장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혹시라도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를 발견하거나 또 만나게 됐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2: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요

0: 아빠를 물론 구원을 받고 초청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은 저도 저희 오빠가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받았을 때잘 이해를 못했어요. 중독과 중독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1: 아,
0: 예,
1: 네.
0: 이 사역을 이제 도와드리면서 섬기면서 많은 걸 알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독과 중독자들에 대한 인식을 그것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독자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즉, 중독은 뇌가 망가지는 만성 질환이라는
1: 아,
0: 것을
1: 만성
0: 이해합니다.
1: 질환.
0: 네, 병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중독자들이 복음을 못 듣고 구원을 못 받고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또 리커버리 철치에서 그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기념일에 밤그 단약 단주를 축하하는 예배 시간을 그거를 보내는데 그날에 한 분이 나와서 이제 그 간증을 하게 돼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어리게는 뭐 10대서부터 아니면 20대에 그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 갖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 술과 마약을 시작하면서 중독에 깊게 빠지는구나 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란
1: 그렇군요.
0: 거를 알게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이분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주변 이웃에 혼자 술을 마시며 마약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분들, 심지어는 성도님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분명 중독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병에 걸린 만성 질환자라고 긍휼의 마음으로 여겨라라고 말씀 주셨고 그들에게 속히 복음을 듣도록 안내하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갖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중독된 분들을 어딘가에서 접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어색하고 조금 이렇게 좀 무섭고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 교수님과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그분들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세로 바꿔야겠구나. 다시 한번 또 저도 다짐하게 되네요.
0: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1: 예.
0: 제가 이거 리커버리 처치 40일에 처음에 이제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제 처음에 물론 이제 도와드리고 싶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중독자들을 몇십 명을 그렇게 접한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어색하고 무섭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거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문신을 새기고 어떤 분은 얼굴에까지 전신에 문신을 새긴 분들을 많이 만나게
1: 네,
0: 됐어요.
1: 아무래도 이렇게
0: 네.
1: 보여지는 모습이 좀 무섭잖아요.
0: 맞아요.
1: 예.
0: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많은 그 어두운 빛,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나오면서 또 같이 밥을 먹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1: 아, 그것도
0: 네.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뭐, 일반 대화를 해야 되죠. 뭐, 중독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할 말을 달라고. 근데 결국은 주신 대답이 그들은 중독자를 보기 전에 중독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일반 교회를 나갈 때처럼 처음 보는, 네,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질문을 할까? 그런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교회 지체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접할수록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근감이 들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허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1: 이 방송을 듣고 이 리커버리 처치 무브먼트 사역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이런 사역을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0: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1: 제 생각에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그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0: 네.
1: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recoverychurch.kr@gmail.com 여기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0: 아, 네. 영어로 recoverychurch.kr@gmail.com이군요. 예. 네. 방송 듣고 이메일 주소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치유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치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 RCM 사역 관련 이메일 주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교수님, 사모님과 함께 이 사역에 대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또 많은 계획 갖고 계시고 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알려주시면 저희도 응원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는 주님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저희가 4년째 매 여름 방학 기간 동안 고국을 방문해서 이주온 필요한 사역을 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리커버리 처치 내시빌의 자원봉사자일 뿐이고 평신도로서 이 사역을 하는데 좋아합니다. 좋은 것은 서로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이 같은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드보락 목사님께 또 연결을 시켜드리겠고 계속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면 또그 리커버리 처치 내시빌에서 계속 또 열심히 또 봉사를 할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간단합니다. 리커버리 처치 코리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0: 아멘.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역들이 더 활성화돼서 이 땅에 있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특별 인터뷰, 같이 만나보기. 오늘은 미국 내쉬빌에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 사역하시는 유세현 교수님과 김수건 집사님 네 분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예수 사랑하심은 영어 찬송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 사랑 힘입어 서로를 많이 사랑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훔 1장 15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직원 채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참 어떤 말씀보다 위로가 깊었던 기억이 있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목소리 좀 들으면 아시겠지만 아직 목 상태가 조금 돌아오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오늘도 찬양 나누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얼른 회복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찬양과 성경 구절 그리고 또 은혜로운 찬양 메시지 들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이고요. 저는 강세영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 장소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할게요. 지금까지 강세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폭풍을 만났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한 시간이면 족한 뱃길인데 밤새 거친 물결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우리의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9시간 동안 추위와 파도와 싸웠는데요. 그런데 새벽 4시쯤

때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줄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해고 통지서, 소송, 압류,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 시련과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찬양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의 얘기를 찬송이어서 클래식 화이어의 주품에 품으소서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다시가 찬양하는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찬송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폭풍을 제어할 능력은 없지만 그때 어디를 봐야 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과 함께 문자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는 지선선사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이 사랑을 받은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8865번님께서 청주 사는 조윤식 집사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부탁드립니다. 이 찬송 신청해 주셨어요. 네,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분더 소개할까요? 8845번님께서 남편과 걷기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시면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애청자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고 기도가 흘러가는 시간 되길 축복하면서 먼저 8865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듣고 오시죠.

폭풍 속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세바스찬 뎁니의 영어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8773번님께서 귀한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요. 가족 모두가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8773번님의 귀한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그릇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 그리고 3762번님께서는 아내가 육아로 많이 지쳤고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었는데 너무 많이 지쳐있는 상태시라고요. 아기는 방금 잠들었고 같이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방송 앞으로 두 분이 모이셨다고 하니까 벌써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가정, 우리 3762번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금 하는 모든 고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가정의 모든 선교사가 다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들,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들으시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려지는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곡 더 듣고 오셨는데요. 조수아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마커스의 죄 없으신 주독생자, 방금 들으신 찬양, 한웅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으로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아픔과 질병이 닥쳐올 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폭풍이 불어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판을 뒤집는 한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 베다니 강가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이 강가에 오늘도 사람들은 물 밀듯 몰려옵니다. 이유는 그곳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거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통신도, 뉴스도, 기록된 글자도 없던 시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대의 담론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그것이 자신들 시대의 가치관으로 또는 인생의 방향으로 그렇게 의존하던 시대.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는 요한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입을 통해 시대의 뉴스를 듣고 싶어 강가로 몰려듭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막 모여서 누군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아니십니까? 사람들은 요한을 너무나 존경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요한이 맞습니다라는 소리를 기대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요한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못하는 존재입니다. 기대하던 대답과 다른 이 말에 조금 사람들은 실망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가 말하는 것이 뉴스가 되고 시대의 방향이 되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요한 앞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세례 요한 앞에 너무나 촌동네에서 온 듯한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동안 수 없는 사람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성령께서 자신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며 자기 입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요한이 이렇게 선언하게 만드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폭탄 선언에 요한의 제자들과 군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서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요한의 옆에서 가장 요한을 신뢰하고 따랐던 두 명의 제자가 요한에게 "선생님, 저희들은 지금부터 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믿고 따라오던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무런 요동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곁에 있던 두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두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바로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안내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까지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그 다음날 베드로에 이어서 빌립을 제자로 삼게 돼요. 빌립이 제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헐레벌떡 어딘가를 달려가지요.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그렇게 찾던 구원자를 만났어. 나사렛 예수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듣자마자 가장 친구의 그 흥분된 목소리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어? 나사렛? 나사렛? 웃기지 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는 그런 거룩한 구원자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어? 나다나엘은 지금 엄청난 지역의 편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생각은 나다네엘의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의 대표적인 기록 요세푸스를 보면 갈릴리 지역에 60개의 도시와 마을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 나사렛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죠? 엄연히 있는 동네인데도 대놓고 사람들은 동네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변두리 중에 변두리, 사람들이 아예 살만한 동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변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네엘은 어떻게 그런 데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나와? 말이 안 돼.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좋은 전도법이죠, 빌립의 좋은 전도법. 야, 내가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야, 됐고, 네가 직접 와서 봐. 이 한마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번만 같이 예배합시다. 사실 우리가 뭐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제일 좋은 건 내가 뭘뭐 성경을 설명하고 내가 뭐 구원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부모, 형제 또는 뭐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이 빌립이 나다네엘에게 했던 방식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와서 한 번만 봐. 우리 꿈의 교회에 한 번만 예배 드려보자. 나도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한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 이때 나다네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나다네엘이 친구의 권유 때문에 반신반의하며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아직 편견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의 그 편견을 증명하고 싶어서 친구가 그렇게 흥분해서 어찌 보면 약간 속아 넘어간 것 같은 친구를 꺼내내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 구원자가 나올 리 없다고 자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다나엘을 환영하십니다.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나다나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웃으며 얘기합니다. 당신, 성격은 까칠하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첫마디에 자기의 성격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며, 자기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떨떨해 하는 이 나다네엘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미소를 머금고 그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는 당신이 때때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다네엘은 당시에 굉장한 율법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혼자 그 율법을 가지고 고민하고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묵상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나다네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러면서 이 나다네엘을 격려하는 거예요. 나다네엘은 그때부터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촌동네 무식한 사이비가 나온 줄 알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드러운 눈빛,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저분의 진짜 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계속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해가던 중에 나다네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스스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존경의 마음으로 끝내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냉소적이었던 그의 입에서 뜨거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 뜨거운 고백과 함께 나다네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편견을 갖고 있음에도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갔더니 사실은 갈릴리에서 이름 없이 사라졌을 그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역전의 인생, 역전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다나엘처럼 편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력서 한 줄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대학 간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를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빠르게 판단해요. 카톡방에서 떠도는 몇 줄의 소문, 누군가가 근거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흉보는 말 한마디 듣고 그 사람을 쉽게 단정합니다. 왜? 그렇게 빠르게 판단해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눈치도 빠른 거고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편견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것은 다 오류예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나는 척 보면 알아. 제일 위험해. 무당 앞에 가면 최근에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편견이 편견. 이 편견이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3년에 프랑스에서 열린 최고 권위의 국제 와인 대회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는 세계 최고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와인에게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그때 당시 만장일치로 금메달을 준그 와인에 대해서 심사평이 이랬어요. 자두향이 나고 풍부한 산미에 복합적인 최고의 와인이다.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 들어온 제보에 주최 측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세계 최고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메달을 안겨준 이 와인이 벨기에에 가면 우리 돈 3,500원으로 누구든지 살수 있는 싸구려 와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떤 벨기에 사람이 싸구려 이 3,500원짜리 와인에 가짜 라벨을 붙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력서를 최고급 양조장 출신이라고 가짜 스펙을 지어내서 소위 짝퉁 명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한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최고급 라벨이라는 편견 하나를 더 씌우자 당시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성과 그들의 미각조차도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더래요. 단편적 정보 하나로 지레 짐작하는 이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정보로 판단하는 그 모습이 때로는 진실을 가리게 만드는 사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편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느 지역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어느 모임 출신, 심지어 그 사람의 외모 등의 조건이 결코 그 사람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로 상대를 새롭게 바라볼 때 진짜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직에 있는 한 기업의 전문 이사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십수년 전에 이분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때 자기의 직책은 과장이었고 집사님이었는데 자기 부서에 딱한 자리뿐인 팀장 자리를 놓고 자기와 피 터지게 다투는 라이벌이 있었답니다. 집사님 마음속에는 딱그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내가 기필코 저놈을 밟고 1등이 되어야 한다. 이 경쟁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오직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경쟁심으로 상대와 피 터지게 경쟁을 하다 보니 상대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삐뚤어지더래요. 괜히 그 사람이 미움을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사투리를 가지고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기도 하고, 회의 때 조금만 자기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실력도 없는 게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단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팀장 자리 하나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어느 날, 회사에 사활이 걸린 500억짜리 프로젝트를 이 철천지 원수 두 사람에게 한 팀이 되어서 해내라고 맡겨진 거예요. 평상시에 얼굴만 봐도 토가 나올 것 같은 이 라이벌과 부딪히며 한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 두 사람은 회의 때마다 물고 뜯고 시비를 걸고 맨날 싸우느라고 이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자신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라고 주었는데 라이벌과 너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일의 효율성은 생기지 않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하나님, 나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반드시 이 프로젝트 혼자서 성공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프로젝트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너무나 매서운 감동이 그 예배 시간에 자기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자기에게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없느냐? 네가 보는 십자가는 내가 너를 위해 죽은 희생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네가 그 사람을 1등 되게 하고 네가 희생해라. 그날 밤이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매서운 음성 앞에 발버둥 치고 울고 기도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항복을 합니다. 내가 그 라이벌에게 가졌던 편견, 고정관념, 경쟁심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그 라이벌에게 먼저 가요. 그리고 첫 마디를 이렇게 말합니다. 김 과장,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했지. 진심으로 사과할게. 앞으론 내가 당신을 잘 돕고,

믿고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그때부터 그 라이벌의 생각에 맞추면서 자기는 옆에서 살 붙이는 역할만 했어요. 물론 이 라이벌은 처음에는 너무나 의아해하고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나를 더큰 수렁으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 건가 이렇게 경계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심이 통하고

0: 임원으로 있으면서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 혼자 살겠다는 거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내가 져주니까 그 한수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적적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도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았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 결과가 이겼든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든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긴다라는 것은 남보다 앞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때로는 지더라도 1등이 아니고 2등, 3등이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결국 마지막에는 그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앞서가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나는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경쟁과 상관없이 나는 이기는 인생이다. 우리의 환경과 인생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한수, 경쟁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편견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것. 그게 한수가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판을, 내 인생을 뒤집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 한수로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멋진 삶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의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국에 9191번, 지역번호 031-407-9191, 꿈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전도의 민족 전도됩니다.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음식점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누군가에게 그 음식 이야기를 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같이 가보자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으시죠? 왜 그러셨어요? 내가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기에 너무 아까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고 친한 친구가 생각나고 내가 꼭 같이 먹어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편안하게 제가 경험한 최고의 맛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껏 제가 소개한 후 제대로 먹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 맛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맛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먹어보신 분은 대부분 그 맛에 매료되어 또 먹고 지금도 먹고 계십니다. 제대로 먹어보신 분은 저처럼 또 누군가에게 그 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일상, 현실 속에서 겪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 현실,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있는 생활의 고충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점점 지쳐가고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삶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거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고 판도가 바뀌거나 돌파구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껏 해보시지 않았던 것, 이제껏 먹어보지 않았던 것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 단골이 되어 최고의 맛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맛집입니다. 제가 섬기는 옥동사례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에 소속된 늘푸른 교회와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소속된 사랑의 교회, 두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 물리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교회의 합병을 이루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2019년 2월에 교회 합병이 이루어졌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30년이 넘은 전형적인 빨간 벽돌 교회 건물을 힘을 다해 리모델링을 그 해에 마치고 2020년을 교회 붕의 원년으로 이루어갈 것을 꿈꾸며 희망 가운데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의 어느 날, 그때부터 생전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니 급기야는 교회 문이 닫히는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앞이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에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뜻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교회로 나오기가 정말 힘든 바로 그때, 어느 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문을 두드리고 상담을 요청하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제가 목회를 하고 난 후에 통계적으로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전도행사를 하고 거리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도 힘들었던 그 일이 전도가 절대적으로 힘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사인 저도 놀라고 우리 교회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은 드러나 있는 모습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배고프고 육체에 큰 병이 걸리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고 비교적 더 풍요롭기도 하고 제법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처음 경험하는 비정상적인 팬데믹의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본인도 이제껏 알지 못했던 내면의 목마름, 마음과 몸의 통증, 내적, 외적 빈곤을 느끼고 스스로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그 전에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 예수님, 교회가 그때 그분들에게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던 그 예수 맛집이 주변에 보이고 그때 그 말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에서 드러난 아픔 속에서 버티기 위해, 이겨내고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직접 한번 그 맛을 찾아 먹어보려는 마음으로 스스로 예수 맛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하고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진짜로 맛있습니다. 한 번도 드셔보시지 못한 그 맛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라도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0: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어떤 방법으로든 두드리시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누군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쯤이면 됐다 싶은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오신 결과 어느 정도 이루고 채웠다 생각했는데 뭔지 모를 채워지지 않는 것, 그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무언가 역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같이 가보자고 하는 그 맛집에 가보신다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살짝 여시고 여러분 주변의 교회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셨던 그분들께 연락하셔서 같이 가보자고 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 맛집으로 가셔서 일단 한번 맛을 보시면 그 맛의 깊이와 넓이와 신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1: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님입니다. 남들 보기에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의 삶은 정말 괜찮습니까? 마음에 공허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당신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이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공허함은 예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적어주세요. 간략한 설문지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부탁하고 싶으신 분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시편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 고통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붙들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근심, 걱정, 수고 다 주님께 내려놓고 안식을 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가 가까워진 그 순간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식기 쉬운 순간, 사랑이 흔들리기 쉬운 자리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또 주님께 충성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밤 언제나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 가운데 가득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원입니다.

들려드렸어요. 6월 24일 수요일 밤, 수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걸어왔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마음에 깊게 새기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연주곡 한 곡 준비해 봤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피아니스트 한승욱의 연주로 함께 듣고요. 이 연주곡은 특히 이 파도 소리가 배경에 들어가 있는 아주 독특한 트랙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운데요. 여름밤 기분 좋게 올려드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9507님 인사해 주셨고요. 좋아하는 찬양이 들려서 자다가 정신이 차리고 잠을 깨웠습니다. 8385님.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궁금하네요. 4918번님께서는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예수 사랑하시면 신청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양은 짐니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6장 임마누엘 왕자의 진군. 왕의 장군들은 수경지로 돌아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1: 당장 올라가 맨소를 칩시다.
0: 누군가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맨소울의 항복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다. 맨소울이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띄게 항복 쪽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1: 뿐만 아니라 만일 항복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공격을 한다면 우리에게서 마음이 더 멀어져 우리의 조건에 합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0: 이 조언에 모두가 동의하고 나팔수를 불러 맨소울에 전할 메시지를 알려주었다. 나팔수는 성벽에 당도해 귀의 문으로 가서 나팔을 불었다. 주민들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나오자 그는 입을 열었다.
1: 오, 강팍하고 통탄스러운 맨소울이여. 대체 언제까지 죄악된 어리석음을 사랑하고 왕의 장군들을 비웃으며 즐거워하시렵니까? 아직도 장군들의 평화와 구원 제안을 멸시하십니까? 계속 샤다이 왕의 자비를 거부하고 디아볼루스의 거짓과 속임수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샤다이 왕께서 여러분을 정복하셨을 때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행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평화와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랄한 말에 샤다이 왕께서 메뚜기처럼 겁을 먹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무서워서 여러분에게 간청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분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까?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바다를 명하여 지면을 덮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교만한 자를 분별해 그들을 낮출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왕께서 행하시는 일 중 극히 일부일 뿐이며 우리는 여러분을 그분의 권세 아래로 돌이키기 위해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장군들에게 항복하십시오.
0: 이 권고에 맨솔 주민들은 가만히 멈춰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러자 디아볼루스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러 나섰다. 디아볼루스는 맨솔 주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2: 나의 충직한 맨솔 주민들이여. 만일 이자가 그들의 왕의 위대함에 대해 한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영원히 속박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처럼 강한 통치자의 존재를 견뎌내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자에게 어찌 항복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왕인 나는 여러분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과 놀듯 나와 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준 자유를 기억하십시오. 이자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라면 샤다이의 신하들이 왜 그렇게 노예처럼 살겠습니까? 우주에서 그들처럼 불행하고 억눌린 백성은 없습니다. 나의 맨소리여, 여러분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만 안다면 자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일 샤다이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종하려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미 왕이 있습니다. 디아볼루스의 말을 들은 맨솔 주민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 굳어졌고 샤다이 왕의 장군들을 더더욱 적대시하게 됐다. 샤다이 왕의 위대한 능력을 생각하자 맨솔 주민들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고 왕의 거룩함을 생각하자 그들은 더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간단한 협의 끝에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왕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결코 샤다이 왕에게 항복하지 않겠다는 답을 보냈다. 투항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라며 더 이상 항복을 촉구하는 헛수고를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맨소울은 더 이상 잡을 수도 부를 수도 없을 만큼 멀어졌다. 하지만 장군들은 주인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알았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번보다 더욱 엄중하고 분명하게 항복을 촉구했다. 하지만 항복을 촉구할수록 맨솔 주민들은 샤다이 왕과의 화해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장군들이 돌아오라고 부를수록 맨솔은 더욱 멀리 도망쳤다. 결국 장군들은 지금까지 취한 방식을 중단하고 맨소울을 디아볼루스의 폭정에서 건져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려 회의를 열었다. 고결한 확증 장군이 일어나 말했다. 형제들이여,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계속 맨소울을 포격하며 불안한 상태를 지속해 밤낮으로 두렵게 해야 합니다. 반역하는 마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맹수 사자도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면 순하게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둘째, 우리 주 샤다이 왕께 청원서를 보냅시다. 우리 왕께 맨솔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으니 용서를 구합시다. 전심으로 폐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추가 병력과 그 병력을 지휘할 용맹한 장군을 청합시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전하께서 맨소를 완전히 취하시게 될 겁니다. 확증 장군의 말에 모두가 찬성했고 청원서를 작성해 속히 전령을 통해 샤다이 왕께 보내기로 했다. 청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왕,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맨소를 지으신 샤다이 왕이시오. 지금까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죽음을 불사하며 싸웠습니다. 주님의 명에 따라 맨솔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먼저 평화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맨솔은 저희의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의 책망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맨솔에 들이지 않으려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대포를 두고 맹공을 퍼부으며 저희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그들을 공격하며 필요할 때는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맨소울의 여러 곳을 효과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디아볼루스와 불신앙 치장, 자유의지경이 저희의 최대 적입니다. 맨소울에 저희의 촉구에 동의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주민들은 이미 항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맨소울에는 오직 적들 뿐이며 우리의 주인이신 왕을 대변해 이야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맨소울은 여전히 전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왕의 왕이시여,
맨솔 정복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척

너희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소울을 정복할 수 있도록 부디 맨소울로 추가 병력을 보내주십시오. 또한 맨소울이 사랑하고 두려워할 만한 장군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전쟁을 포기할 생각으로 이런 청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는 기꺼이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오직 하나, 맨소울을 탈환해 전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속히 해결돼 저희가 전하께 또 다른 사명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양이 된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한병호가 부른 부르심 따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들어야 할 말도 많고 따라가야 할 기준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맞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모키 노폴의 I Need You Now, 휘트니 휴스턴과 CC 와이너스가 함께한 Count On Me, 헤더 헤들리가 부른 Here I Am To Worship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시고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조준모와 비안이 함께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한웅재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말좀 들어라, 이 말을 성경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들으라라는 이 한마디가 그들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자주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살았다는 뜻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들으라고, 그 음성을 놓치지 말라고 붙잡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에니 하세의 Oh, What a Moment,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와 테란더 그린이 함께한 He's Been Faithful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유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젤라 애쉬인의 나라를 위한 기도문으로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며 전쟁의 공포를 기억하며 다른 인종과 나라들이 서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힘쓰도록 도우소서. 지금 사람들 간의 불화와 폭행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교만과 분열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신뢰가 의심을 대신하고 우정이 두려움을 대신하며 주님의 화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주여, 전쟁에서 사람들이 당한 모든 피해들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 세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라의 위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6.25 전쟁일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요.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분단 가운데 있는 이 현실과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면서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은 나는 기도를 하는 죄를 쉬지 않으리 조정훈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자유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진실로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전쟁에서 사람들이 당한 모든 피해들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 세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루빨리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산 가족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집과 터를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신 분들,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의 아픔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요. 또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길, 그리고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 수 있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

전쟁 기념일로 함께 하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날로 함께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영어 찬송가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박순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나라의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그리고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죄가 처음부터 죄처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제이스 라일 주교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죄의 유혹들은 험악한 모습보다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거란 달콤한 속삭임으로, 때로는 모두를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선의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혹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화려하고 매력적인 세상 속에서

연희엘의 비워주소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꾸미는 자유의 소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늘이 온 십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오신실 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문소아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브너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캠퍼스 월십의 예수 담기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맞이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날입니다. 올해가 2026년이니까요. 벌써 76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주일이었죠. 모두가 잠들었던 아마 지금쯤이면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는 북쪽에서는 남침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이6.25 한국 전쟁의 아픔을 점점점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 평온하고 또 북한과는 단절된 채이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몇대 강국에 들 만큼 경제도 발전하고 또 부강해졌고 너무나도 살기 편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남북한은 아직 전쟁 중인 상태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이 전쟁의 아픔이 다시 시작돼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항구적으로 또 영원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앞으로도 필요하고요. 또 한국교회가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모아 삼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함께 하셨어요. 분단이 된지 80년이 넘었고 또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76년. 분단의 세월이 금방 끝나고 통일이 될줄 알았지만 이렇게 또 오랜 세월 분단된 채로 살아올 걸 예상하거나 생각했던 그때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단 세대가 이 땅을 떠나고 지금 분단된 채로 태어난 우리의 세대들은 분단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통일이 또먼 얘기, 낯선 얘기들, 그냥 꿈 같은 얘기로 치부하게 됐지요. 민족의 아픔,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피를 흘려 싸웠던 그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6월 25일, 76년 전에 그 총성, 포탄, 이런 피해들, 죽음들 뒤로 하고 이제는 남북이 다시 하나 됨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 민족의 하나됨,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 마음들 흩어지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함께해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겨나야 되고요. 더 많은 기도의 모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북 간의 통일,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그런 간절한 열망들 나눠주시고요.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 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저 북녘 땅에도, 중국과 러시아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정보들도, 소식들도 나눠드릴 텐데요. 오늘도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함께 하실 거고요.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또 생각을,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왔고 지금은 한국 사람이 된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5: 저는 목동에서 온 찬송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한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입니다. 76년 전 모두가 잠들었던 주일 새벽, 북한은 소련과 함께 남한도 공산화하고자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로 지내온 지 7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남북은 전쟁 중이며 휴전이 장기화된 것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피 흘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 되는 그날을 놓고 더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6.25 한국전쟁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야,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76년 전에

0: 예, 벌어졌던 그런 날이네요. 평소에 6.25 좀 생각하고 사시는 편이세요?
1: 저는 늘 생각하고 있죠. 언제 전쟁이 터질까도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네, 맨날 발표장을 못 차고 있습니다.
0: 항상 좀 언제든 전쟁이 또 벌어질 수
1: 네,
0: 있다라는 좀
1: 맞아요.
0: 두려움이.
1: 네,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서 쉬고 있는 날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긴장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0: 잠깐만요. 북한에서는 나만이 쉬는 날에 쳐들어왔다라고 배우셨어요.
1: 저희는 우리가 진짜 주일이라서 평온하게 쉬고 있는 새벽 4시에 남조선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래서 항상 긴장하게 살았던
0: 야.
1: 그게 있어가지고 6.25만 되면 저희는 당연히
0: 야,
1: 긴장했습니다.
0: 완전 반대로 알고 있죠.
2: 네,
0: 그죠?
2: 맞습니다.
0: 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2: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0: 주일날,
2: 새벽.
0: 네.
1: 근데
2: 갑자기 쳐들어왔다.
0: 이게 참6.25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는 하기에는 국제법적으로도 봤을 때 북한에서 쳐들어왔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에서 쳐들어온 게 맞는데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아마 정권 유지를
2: 맞아요.
0: 위해서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명칭도 다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죠?
3: 6.25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우리는 6월 25일에
3: 네.
0: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 근데 북에서 부르는 명칭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1: 아유, 저희는 조국 해방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해방이냐
0: 네.
1: 막 그랬는데 남조선 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 해방 전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0: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공산 정권에서 봤을 때는 남한의 인민들이 국민들이 미국 안에
1: 맞아요.
0: 식민 상태로 계속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1: 맞아요.
0: 이들을 소위 북한 정권이 이제 구원시켜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1: 네네. 막
0: 네.
1: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0: 그
1: 그래서
0: 얘기를 지금도 계속하잖아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1: 네,
0: 계속.
1: 맞아요. 저희도 그걸 그렇게 알고 왔는데 한국에 안 왔으면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을 거잖아요. 네, 진짜 새로운 걸 알고 처음에는 모두가 우리는 너무나 깊은 세뇌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진짜 아닌 게 거짓말한다고 아니라고 막
0: 맞아요.
1: 했었거든요.
0: 우리 사랑이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3: 조금 놀라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교육을 받고 다른 시각으로 살아왔다는 게 사실 너무 놀랐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만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도 있구나라는 또 다른 측면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 또 탈북민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갈등이 벌어질
1: 맞아요.
0: 여지가
1: 처음에 진짜 우리 하나원에 있을 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남치민이 부치민에서 무슨 소리 하냐 막 이러면서.
0: 북에서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1: 남한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남치민이라고
0: 용어가 다릅니다. 우리도 남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1: 남한에서 쳐들어와서 남침이다. 뭐 이러고
0: 우리는 남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2: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다.
0: 그래서 남침이다.
1: 아, 그래요?
0: 같은 남침인데 의미가 다르네.
1: 다릅니다.
0: 요즘에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6.25 한국 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남침이라고 하잖아요. 북에서 남쪽을 쳐들어왔으니까. 근데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이죠라고 얘기를 했대요.
3: 이거 또 다른 접근인 것 같은데요? 네.
0: 침략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체가 북한이 남쪽을 침략을 했다라고 해서 남침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참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에서도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주류 또 세대가 되면 이런 용어 표현에서도 이제
1: 맞아요.
0: 많은 문제들이
1: 갈등을
0: 있을 수
2: 것
0: 있다라는
2: 같아요. 개념을 진짜 한번 확 잡고 가야 될 필요가
1: 그런 것 같아요. 이게
0: 느껴집니다.
1: 누가 어디서 쳐들어왔는지 주체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솔직히 이 용어 하나 가지고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맞아요.
1: 같아요.
0: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
3: 맞아요.
0: 이렇게 볼 수도 있고.
3: 그래서 더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교육을 그런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 네.
3: 이 국사나 한국사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 근현대사

0: 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0: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미래를 더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이게 대충 알면 문제들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네. 소위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정치 성향을 이렇게 평가받게 되기도 하고
0: 맞아요.
1: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용어 가지고 또 개념 가지고도 있긴 했지만
0: 네.
1: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0: 네,
1: 나라다.
0: 전쟁 휴전입니다.
1: 아, 네. 네, 지금 아까 뭐 북에서 오신 행복이님은 네. 아, 또 전쟁이 언제 벌어질까 이렇게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네. 남쪽의 두 분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0: 사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정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큰 소리가 나면은 조금씩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1: 너무 가깝게 있어서.
0: 네, 네. 가끔은 정말로 전쟁이 다시 나는 건 아닐까? 우리가 휴전 중이라고 하는 상태이다 보니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2: 아까 말하신 요즘 세대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1: 네.
2: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평소에는 많이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네. 전쟁 중인 나라라는 걸 잘 모르겠죠.
2: 네, 네. 그래서 예전에 한 초등학생 정도에는 뭐 뉴스가 이렇게 크게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크다가 계속 비슷한 기사들 보고 하니까 아, 또 그렇구나. 네, 이렇게
1: 맞아요.
2: 된 것 같아요.
1: 이게 무감각해진다는 게 이제 네. 문제거든요.
0: 아, 네.
1: 사실은 뭐 서울 이런 경기 권의 강원도 네. 사시는 분들만 해도 약간의 경각심이 있는데
0: 네.
1: 충청도 이남, 뭐 전라도나 뭐 네. 경상도나 제주도나
0: 네.
1: 사실은 저도 이제 남쪽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0: 네.
1: 전쟁 뭐 이런 전혀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살아왔거든요.
0: 근데 있잖아요.
1: 네.
0: 파주는 너무 살기 좋아요. 아. 너무 살기 좋은 평화도시라서
1: 우리 파주 홍보대사신
0: 네. 정말 너무 살기 좋으니까 꼭 무서워하지 마시고 많이 보러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이게 그러니까 뭐 무서워할 필요는
0: 네.
1: 전혀 없고
0: 네.
1: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다.
0: 네.
1: 언제든 맞습니다.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0: 네.
1: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0: 네.
1: 나라라는 걸 사실 국제적으로는 바라보고 보고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해외 나가 보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든지 어떤 북한 관련된 뉴스를 접한 외국인들은 어디네 괜찮아?
3: 맞아요.
1: 거기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는데
0: 맞아. 정작 우리는 태어난데
1: 그러니까 무뎌지면 우리의 대비 태세나 전쟁에
0: 네.
1: 대한 생각
0: 네.
1: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이제 관심조차 없어지다
0: 맞아.
1: 보니까
0: 네.
1: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
0: 네.
1: 이렇게
0: 네.
1: 남의 얘기처럼 여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3: 그렇죠. 근데 무뎌진 속에서도 교회들에서 항상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항상 북한의 상황을 이렇게
0: 네.
3: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나마 좀 이 교회를 나갈 때마다 그래 북한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3: 아마 사회 속에서 그냥 살면 북한을 전혀 잊고 살았을 것 같아요.
1: 사실 이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이 대부분 다 좀 부정적이고
0: 네.
1: 두려움을
0: 네.
1: 갖게 하는 뉴스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0: 맞아요.
1: 세상 속에 살면은 또는
0: 네.
1: 점점 무뎌져 갈 수가 있지만
0: 네.
1: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0: 맞아요.
1: 하고
0: 맞아요.
1: 기도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주니까
0: 네.
1: 그래서 저희 OFP데이나
0: 네.
1: 이런 극동방송의 또 새벽 북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러분이 자주
0: 네.
1: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 행복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역할도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고.
0: 아, 네 맞아요. 교회가 조금 더 앞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더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품어주시고 북한 땅을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1: 네.
0: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돕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1: 그럼요.
0: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2: 맞아요.
0: 행한다면
2: 네네.
0: 조금 더 사회가 더 빨리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 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남한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도록 해주신 데는 큰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0: 네.
2: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앞서서 복음 통일과 북한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0: 네.
2: 부모님께서 항상 6.25 때, 이 시즌만 되면은 막 전쟁 기념관, 이런

0: 친구들 항상 데리고 가셨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나도 내 자녀한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고 이끌어 오셨는지 꼭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1: 6.25 한국전쟁 발발 예를 놓고 언제쯤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또 남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 시작은 우리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2: 네,
1: 네. 이
2: 맞습니다.
1: 땅에서 다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1년 만에 6계단 상승해 세계 21위에 올랐지만 경제 성과 부문은 성장률 둔화와 물가 부담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애플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필즈상 수상연구팀이 2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수학 증명 프로젝트를 단 5일 만에 완료하면서 수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 보도입니다. 아시아 해양의 열 축적량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새 핵물질 생산공장 가동 이후 군수공장과 핵 관련 기관들의 특별 당세포 총화를 지시하며 충성결의와 생산 독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중관계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어 개인과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스페인을 상대로 무실점 선방을 펼쳐 화제가 된 카보베르데 골키퍼 보지냐가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어머니와 월드컵 경기장에서 재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명동과 남대문 시장이 다시 서울 대표 관광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년 만에 6계단 상승하며 세계 21위에 올랐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 27위에서 올해는 21위로 상승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를 뜻하는 이른바 3050클럽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부문이 크게 개선되며 전체 순위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생산성과 노동시장, 금융 분야 평가가 나란히 상승했고 인공지능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 경쟁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기술 인프라 부문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과학 인프라는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경제 성과 부문은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순위가 34위에서 53위로 크게 떨어졌고 고용과 물가 부문 평가도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성장 둔화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며 올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경우 국가 경쟁력 순위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애플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업계에 몸담았지만 지금과 같은 반도체 부족 현상은 처음 본다며 공급난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서버 구축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장기 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업체들이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면서 스마트폰과 PC에 사용되는 일반 메모리 공급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소비자용 메모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원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차세대 아이폰 가격도 상당폭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확대가 반도체 시장 구조와 전자제품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필즈상 수상연구팀이 2년 넘게 진행해온 수학 증명 프로젝트를 단 5일 만에 완료하면서 수학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개발한 수학 전문 AI는 필즈상 수상자인 마리나 바조우스카 교수 연구팀이 공개 협업 방식으로 진행하던 형식화 작업을 단기간에 완성했습니다. 형식화는 수학자가 작성한 증명을 컴퓨터가 한 줄씩 검증할 수 있는 코드 형태로 바꾸는 작업으로 수학 이론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구팀은 그동안 형식화

특화 과정을 공개하며 수학자들이 함께 지식을 축적하고 증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AI가 불과 며칠 만에 전체 작업을 마치면서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AI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수학자들은 현재 AI가 박사과정 학생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이 직접 증명을 따라가며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AI가 모든 과정을 대신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 사이언스 보도입니다. 아시아 해양의 열 축적량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지난해 아시아 해양의 열 함량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는데요. 해양 열 함량은 수심 700m까지 저장된 열의 양을 의미하는 지표로 해양 온난화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양과 서태평양, 북극해 일부를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 해역에서 해양 폭염 현상이 발생했으며 해수면 상승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인도양 연안과 필리핀, 일본 사이의 해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아시아 방향으로 집중되면서 수온과 해수면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세계 기상기구는 기후 변화와 엘니뇨,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이 폭염과 가뭄, 홍수 같은 극한 기상 현상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조기 경보 체계와 신속한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 이후 군수공장과 핵 관련 기관들의 특별 당세포 총화를 지시하며 총선결의와 생산 독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새 핵물질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한 이후 영변과 박천, 태천 등 군수공장과 핵 관련 연구기관들의 특별 당세포 총화를 직접 소집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총화는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의 의미를 학습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총화 결과와 총선 결의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간부들과 당원들은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작은 실수도 정치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과 군수공장 주변에는 무장보위대가 추가 배치되는 등 경비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중 관계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어 개인화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신의주를 중심으로 중국어 개인 교습을 받으려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중국어 실력이 미래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북중 무역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중국어 학습 열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이나 통역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요 증가로 중국어 과외비는 크게 올랐고 과외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중국어를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기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어 능력이 실제 취업이나 소득 증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 중국 방문 경험이 있거나 무역 부문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까지 과외 요청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문 교사뿐 아니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중국어 수업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중 교류 확대 기대가 주민들의 교육 수요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명동과 남동

남대문 시장이 다시 서울 대표 관광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결과 남대문 시장과 명동 관련 온라인 언급량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남대문 시장은 칼국수와 갈치조림, 만두 같은 먹거리뿐 아니라 그릇 상가와 꽃시장 등 감성 쇼핑 공간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명동 역시 명동 교자와 K-뷰티, 약국 투어, 쇼핑 등을 즐기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대표 관광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소비 규모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송 프로그램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소개된 맛집과 쇼핑 명소들이 실제 방문 수요로 이어지면서 명동과 남대문 상권 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K-뷰티와 한국식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련 소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명동에서는 화장품과 의약품, 패션 상품을 구매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남대문 시장에서는 전통시장 특유의 분위기와 가성비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업계는 한국 문화와 일상을 직접 체험하려는 외국인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 상권의 성장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5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전 지역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8도에서 18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 평양과 진남포는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18도, 평양과 안주 17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안주 진남포 모두 24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16도, 강계 14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강계 모두 23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 하루 동안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장현과 개성 사리원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사리원 17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7도, 장현과 사리원 24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장진과 해산, 원산과 고성의 하늘 구름이 많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 원산 17도, 고성 16도, 해산 11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23도고요. 원산 21도, 고성 19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북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운기는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운기 성진 15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9도, 청진 18도, 운기 1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25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6월 25일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날이 이제는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한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머자나 저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북녘의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더 많이 관심 갖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내 영혼이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북부에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해발 2815m인 이 헬몬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고요. 밤과 낮 사이의 극심한 온도차로 매일 엄청난 양의 이슬이 맺힌다고 하죠. 이 산 정상에서 맺힌 이슬은 아침이면 녹아서 작은 시내로 흘러내리는데 이 작은 시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시작점입니다. 같은 근원으로 이루어진 두 거대한 호수에는 큰 차이점이 있죠. 헬몬산의 이슬을 받아들인 갈릴리 호수는 다시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물이 도는 갈릴리 호수는 풍부한 어족이 자라나며 지역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삶의 터전이 되었죠. 반면에 갈릴리 호수보다 다섯 배나 더 큰 사해는 어떤 물고기도 식물도 살지 못한다고 하죠. 요단강의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해서 물이 썩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에서 받은 생명의 물을 똑같이 받은 두 호수지만 흘려보내는 호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호수가 되었고요. 고이기만 하는 호수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죠. 우리가 매주 받은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떻게

간직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생명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받아두는 것을 가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와도 같은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나의 생명 드리니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해 봉사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들이니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보화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구하며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같이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주의 사자를 인정하고 방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봉사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뭐 좀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뭐를 갚아야 되느냐 하니까 게하시 자기 종이 여기는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서 1년 후에 당신은 애를 안아볼 거라고 했을 때에 수넴 여인은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인물인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을 안 부르고 부산댁, 안성댁 그렇게 부르더라고. 참 여자들 그거 보면은 가만히 항의 안 하고 기다리는 거 보면 참 훌륭한 여인들이요. 우리 사람도 여기 와서 뭐 사모님 사모님 그랬는데 요셉 목사가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요셉 엄마 요셉 엄마. 우리 사람도 이름이 있어요. 김추르리. 가을 추자하고 이천이라고 하는 그 2차로 우리 사람 이름이 이제 분명히 있는데 뭐 보면은 옛날에 뭐 말순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 영자, 영옥이, 숙자 그냥 이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름이나 지어주는 것이 상례였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그냥 수넴 여인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르지만은 하나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수넴 여인 같은 여성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교회 봉사하는 여자분들.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첫째로 인자한 여인이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

0: 으로 그리로 들어갔더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순천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한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오늘도 찬양 한 소절을 나눠주시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북녘 땅 가운데 고향 땅까지 함께 전해봅니다. 찬양 후에 무산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고백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무산에서 온 김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잘 잡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여 중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고 하늘과 하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이로 꽃향기로 살아가렵니다.
1: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의 고백.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올려드릴까요?

찬양사역자 신현재 씨의 네,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땅 가운데 고락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의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자매의 고백과도 같이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고향 무산을 더불어 북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송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 옹기장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 선곡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함께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번더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향한 이 찬양의 울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여있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에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소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를 예수님 짜리라고 표현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값은 얼마짜리라고 매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짜리라고 하는 참 적절한 표현을 감히 우리가 안고 오늘도 새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은 동족 전쟁 비극의 역사로 기록되는 6.25 기념일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씻기지 않는 아픔이 머무는 오늘 여기에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생명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 앞에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숙이며 아침 예배 준비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후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오시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코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에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나훔서의 말씀은 요나서의 이제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요나서가 기록된 후에 약 100년에서 한 110년 후에 이 나훔이 활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요나서는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니느웨가 아주 이제 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사흘길을 가야 될 이 엄청나게 큰 니느웨성을 딱 하루 갔는데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자복하면서 모든 백성들, 왕까지 또 가축까지 할 것 없이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0년에서 한 110년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이 니느웨가 요나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을 했죠. 자, 이렇게 용서를 경험하면 사실 이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끝까지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내게 주신 은혜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건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끝까지 갈 수가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요, 조금 지나서 다시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되는데 점점점 나라가 강성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면 그 감사함으로 받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복을 주시는데 교만해지는 거죠. 이게 그 근원에는 뭐냐?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힘을 키우고 또 국가가 강성해지니까 결국 그 힘을 어디로 쏟냐? 전쟁과 정복에 쏟게 되죠. 결국 이 니느웨의 강성해진 힘은 북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바로 이 앗수르입니다. 앗수르. 이 앗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였죠. 그래서 이 앗수르가 아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남유다를 또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은 누구의 신이 더 센가에 관한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앗수르가 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찌르고 남유다를 압박하면서 이제 아, 저 여호와보다는 우리 신이 세구나,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고 결국은 교만과 멸망을 향해 점점점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동시에 이 앗수르를 향해서는, 이 니느웨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경고가 필요했죠. 자, 오늘 나훔서, 이 나훔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소개가 되어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로는 동시에 이 앗수르에게는 이 경고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 나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 또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니느웨에게는 이 경고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니느웨는 이제 앗수르의 산헤립이 앗수르의 수도로 이제 주전 8세기 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고 이후에 이제 정말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고 주전 612년, 그러니까 7세기입니다. 612년에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벨론의 이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바사가 아니라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입니다. 자,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또 다른 경고죠. 두 번째 경고인 겁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전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 이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부르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회개는요, 단회적으로만 돼서는 안 되고 항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또 반복적인 회개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회적인 회개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거를 바로 이제 단회적인 회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단회적인 회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죠.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고 그때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가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다가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안에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면 육신대로 살다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니느웨가 정말 100년을 지나니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리고 이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향하여 100년 전의 그 마음,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그 다음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좀 들은 말씀 같지요?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34장으로 가시면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다 이러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됐죠. 하나님이 와서 분노하고 또 모세도 분노해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4편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크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죠. 6절에도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보응하실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이 나훔서에서는 이제 보복하시는 하나님, 악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을 부각시켜서 다시 재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자, 질투라는 건 뭡니까? 나훔 1장 2절. 질투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려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시려 하죠. 그 다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특별히 이 보복이라는 건 저들의 악을 향하여 악을 보응하는 걸 말합니다.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그래서 100년을 기다리시고 참으신 거죠. 그러나 이들의 죄를 결코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산해야 될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중심을 정결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3절 중반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이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 광풍 속을 우리가 길 삼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렵죠. 이 말은 뭐냐? 신비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분의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구름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하나님 발 밑에 티끌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죠. 이 바다를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이미 우리는 홍해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마르는 것을 우리가 봤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4절에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으신 거죠. 또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들한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8절에 이제 5절에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산을 진동시키고 여러분 산이라는 건 가장 뿌리가 깊고 기초가 튼튼한 변함없는 지지가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흔든다는 거죠. 6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내시고 악을 갚으시면 그 악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 견뎌낼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맡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시컷 맡고 아유 잘못했네 그때 돌아오는 사람. 진짜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맡고도 왜 맞는지 모르는 사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면 바로 회개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일단 심판하시면 6절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도 그분의 분노 앞에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자, 이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환난 날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피할 산성,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새가 된다는 거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세요.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자, 범람하는 물. 여러분, 이 범람하는 물, 그 니느웨가 있던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나일강은 이제 이집트입니다만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흐르는 강이었죠. 그 강의 지류를 이제 티그리스 강의 이제 지류를 끌어서 니느웨 성은 이제 주변을 완전히 이렇게 해자라고 그러죠. 성 주변을 이렇게 삥 두는 12km가 되는 엄청난 곳을 두르는 엄청난 깊은 연못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자, 하나님이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니느웨가 인위로 치수한 그곳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큰 범람, 그러니까 여러분 강에는 하수가 범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그곳을 진멸시킨다. 범람하게 해서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때 흑암으로 이 이집트를 가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롭고 선하신 분 성품이 있지만 동시에 악은 간과하지 않고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회개가 있고요. 가족의 차원에서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차원의 회개가 있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악을 간과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은 신약의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모두 다 쏟아졌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 가족이 의지하고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또 나라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훔서에 하나님께서는 100년간 간과했던 이 니느웨의 차오른 악을 드디어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혹여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은밀히

0: 점점점 도사리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인 듯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시대의 대언자로 충실하게 살다간 나훔 선지자의 사역을 묵상하는 아침, 길지 않은 기록이지만 참으로 엄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전해짐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특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나 자기를 대적하며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진노와 보복으로 대응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피할 수 없이 겪게 될 심판과 환난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신하게 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삶의 보험인지도 오늘 새삼 깨닫습니다.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한없이 선하시고 환난 날에 만날 산성이 되셔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삶의 짐들을 아뢰고 맡기면서 6월 25일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은 특히 나라 위에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요. 샬롬.

여러분, 요즘 광고 중에 아무도 없는데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스터리 영화의 주제가 아닙니다. 바로 감테크를 일컫는 말인데요. 감테크라는 것은 조용하다와 기술의 합성어로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센서나 컴퓨터 장비의 인식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기술을 조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알아서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요. 또 냉장고를 통해서 자동으로 음식이 주문되기도 하고 시계 하나를 차고 있었을 뿐인데 내 몸의 심박수나 산소포화도 혈압, 수면시간, 걸음수까지 다 기록되어서 현재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워치가 있는 그런 세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삶의 편의를 제공하는 이 감테크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반려기술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인 편의적인 위로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489장, 새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야인성의 한 과부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에게 삶의 소망마저 빼앗아가기에 충분한 고통이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친히 위로하시면서 그녀의 의지나 요청과 상관없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의 생명을 되살려 과부에게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애절한 삶의 슬픔과 고통의 근원을 아셨고 이를 만져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모든 인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감테크인 것 같지요.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91장, 새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두 곡의 찬송 이어 듣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섬길 교회의 생명력 넘치는 사랑이 조용하게 섬세하게 이 땅의 신음을 환호송으로 바꾸어 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것이 예고되는 요즘,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쉼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456장,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행복은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76년 전에 그 잿더미 위에 꽃을 피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었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6.25 76주년을 맞으며 시련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갈보리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입니다. 정직이 생명이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집단으로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도우려고 함께 싸우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오자 아이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도와 열심히 싸우던 아이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학교에서 싸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선생님에게 남아있던 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싸우는 건 잘못한 게 맞아요. 하지만 제 친구가 여러 명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싸운 건 잘못이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아이의 정직함에 큰 감동을 받아 오히려 용기를 칭찬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입니다. 정직함을 목숨처럼 여긴 워싱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칭호는 대통령도 장군도 아닌 정직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직에는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실수와 잘못을 떳떳하게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정직한 크리스천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실수와 잘못을 떳떳하게 인정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동신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세상 험하고 테너 윤서준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드림.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칭찬받는 사람일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겠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니까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대상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반복하는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감시하시거나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잘 아시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쳐있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자유케 되어 주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힘들든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지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전민아였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분별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려면 첫째, 내 필요를 채우는 사람도 분별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를 싣고 다윗을 맞이해요. 다윗이 허기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그 뜻을 묻자 2절에서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시바의 동기는 불순했어요. 3절에 다윗이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시바는 므비보셋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했다고 이간질합니다. 종인 자신도 따르지 않는 므비보셋이 반역을 틈타 왕이 되려 한다고 모함하는 거예요. 사실 시바는 애초부터 탐심이 많은 자였어요. 므비보셋에게로 넘어간 재산을 다시 차지하려고 가장 어려울 때를 노려 다윗의 환심을 산 거지요.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오해에서 비롯되어 미워하며 죽고 죽이지요. 다윗이 이토록 어려운 와중에도 국익보다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시바예요. 그도 재산을 되찾고자 얼마나 애태우며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상대의 어려움을 채우라기보다 그것을 이용하려는 죄성이 있지요. 저도 남편이 죽고 나니 차를 싸게 팔라는 권면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음식을 준 부분에 대해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나중에 시바가 그 땅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도 인간인지라 여기서 또 실수해요. 4절에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고 한쪽 말만 듣고 성급히 결정해버립니다. 재난의 상황에 음식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나 고난 중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결정일수록 한쪽 말만 듣고 혼자 결정 내리면 안 돼요.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도 이럴진데 깨어있기가 참으로 힘든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통해 내 이익을 챙기려 한 적이 있나요?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쪽 말만 듣고 무조건 편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려면 둘째,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훈련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 다윗이 바울임에 이르자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와 계속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시바의 아첨에 넘어간 다윗에게 시므이의 저주를 허락하세요. 므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게 했으니 자기 명예도 빼앗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배반의 사건 속에서도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만 하지 않으세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라도 그를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내 죄를 봐야 진정으로 살아나기에 하나님은 내 곁에 위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단하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는 앞뒤를 못 봐요. 6절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있는데도 그들에게까지 돌을 던집니다. 자기 혼자 돌을 던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사연에 갇히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불쌍한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에게 던진 돌이 정작 내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맞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8절의 심의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며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린 대가로 다윗이 화를 자초했다고 욕합니다. 사울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가문이 망한 것만 분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혈통과 지역 진영 논리에 빠지면 남의 말이 전혀 안 들립니다. 내 가족만 옳고 남은 틀렸다 여기니 저주를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모르니 이기심과 혈연에 근거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여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위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억울하게 욕하는 시므이가 도리어 다윗을 겸손한 환경으로 인도해 줍니다. 다만 시므이는 후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가 심판의 막대기로 끝나지 않도록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 사람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혈연, 지연, 학연에 빠져 저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욕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직급이 낮음에도 지시에 따라 회사의 프로젝트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 두렵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얼마 전 직장에서 다른 팀원과 함께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의료 관계자들을 만나 컨설팅하는 일이 처음이라 두려웠고 저의 부족이 드러날까봐 몸과 마음이 위축되었지요. 또 한편으로는 직급이 낮은 내가 왜더 책임을 져야 하나라는 생색이 올라왔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했죠. 바울이 메일은 다윗 왕은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지만 그는 사람의 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다윗처럼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억울하다며 사람을 원망하고 좋지 않은 체력과 건강을 걱정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침 6월 25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던 그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 땅을 붙드시고 보호하셨어요. 그 혼란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셨기에 오늘날 제가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상기하게 돼요. 나라 전체가 무너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를 기억하니 실패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제게 이 프로젝트를 맡기신 이유도 저의 두려움과 교만을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믿어요. 앞으로는 제 속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께서 허락하신 환경에 겸손히 순종할게요. 먼저 승진한 동료들을 시기하지 않고 존중하며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저의 부족을 인정하며 동료의 장점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평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 그 너머에 계신 100% 오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했던 날이에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던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다스리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작은 사연에도 흔들리는 우리지만 나라를 지키신 그 주권을 기억하며 사람을 분별하고 구원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의 구원은 생각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큰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정작 므비보셋의 땅을 차지하는 시바가 곧 저희임을 인정합니다. 아첨과 눈가림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람을 대하길 원합니다. 내 상처와 연민에 빠지고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채 저주하는 저희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한쪽 말에 휘둘리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가치관과 십자가의 지혜로 나도 남도 분별하며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이 땅을 지키신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이 나라와 모든 가정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0: 다스리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대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네, 자 이제 오늘은 다시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6장은 5장에 대한 화답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을 보고 6장 전체를 살피는 게 순서상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 5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5장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확정적으로 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자처럼 내가 너희를 움켜쥐고 취할 거다. 심판으로 다 찢어놓고 나서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나타나지 않겠다. 내 곳으로 돌아가서 얼굴을 가리우고 숨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탁 발하시고 나자 오늘 6장은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으로 보여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고 6장의 본문을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2: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1: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시자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고백과 대답은 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의 이 심판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지금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나 애굽을 찾아가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를 찢으시고 심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이들은 이것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아마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진 것 같고요.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6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이들의 고백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늘 문제였어요. 머리를 썼고 아수르를 찾았고 애굽을 찾았고 바벨론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위기를 모면하라고 애를 썼을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늘 이 말씀 들려주셨어요. 너희는 그들에게 찾아가지 말아라.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너희를 찢으신 이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야. 이스라엘은 원래 약했어. 원래 아무것도 아닌 작은 나라였지. 너희는 내가 내 백성으로 불렀고 땅을 주었고 나라가 되게 했고 내가 지켜주었고 내가 복을 주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너희가 당하는 징계와 환난과 고난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내 징계니까 내게로 돌아와야 너희에게 회복이 있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서로를 초청하고 있어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아주 근원적인 이유, 근본적인 원인

고백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오늘 이 1절부터 3절에 이르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학자들의 견해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가? 아니면 선지자 호세아의 초청인가? 그리고 이들의 고백은 성급한, 다시 말해서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성급한 회개에 불과한 거짓 회개 아닌가? 아니면 또 진실한 회개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고백 아닌가? 이런 견해들이 여러분 쭉 이렇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백성들의 화답으로 이해하고, 두 번째, 이들의 고백은 진실됐지만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사실 이들의 고백이 사기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냥 불성실한 고백이라는 것을 조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그 근거를 2절과 3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성급해 보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나름 정교해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 이들에게 있었어요. 이틀 후에 살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를 일으킨다는 이 말이 성급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이 회개는 얄팍한 것이었고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또 동일한 근거로 이 정도의 배열을 가지고 이것이 아이러니나 조롱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같은 선생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이해해서요. 이들의 하루는 10년과도 같은 시기였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의 일들을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이 부분을 조롱으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이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하였을 때 모든 것들이 뿅 하고 짠 하고 순식간에 회복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 이틀이 지나고 또 하루가 더 지나는 그 어떤 때가 되면 점차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회복의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바른 판단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모든 찢은 것을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돌아가기를 주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 멋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는 익숙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호세아서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성실한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지 이분을 정말 알면 이분께로 돌아가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요, 전 다 알아요. 아는데 그냥 마음이 잘 내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호세아서의 고발은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라났어요. 엄마 아빠가 어려우니까 애를 되게 하여튼 애껴서 키웠어요. 원하는 것도 다 안 사주고 뭐 사달라 그러면 늘 돈 없다고 했어요. 엄마가 세상 떠나가면서 아들에게 통장 하나를 남기고 떠났다고 칩시다. 아들아, 인생에 힘들고 돈이 없을 때 여기 있는 거 찾아서 쓰면 돼. 근데 여러분, 아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엄마 원래 돈이 없었는데 통장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리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얻어요. 결국 안 돼서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더 큰 고통을 치러요. 근데 정작 엄마가 남겨준 통장 안에 들어있는 그냥 그 수억 원의 돈에서 찾아서 쓰면 되는 건데, 여러분 왜 통장에 있는 돈을 안 찾는 겁니까? 모르니까요. 열어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안 열어보고 안 찾아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호세아의 고발은 그와 같아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너희는 돌아왔을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았으면,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너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거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0: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자는 게 아니라 애쓰고 힘을 써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위기의 순간이 오고 뭔가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다른 궁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시면 심판하시고 얼굴을 가리우시지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이분은 새벽빛처럼 정확하게 어둠을 뚫고 우리의 삶에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샬롬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이런 고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무나 맞는 이야기, 아름다운 고백,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1: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0: 하나님은 이들의 고백을 듣고 탄식하십니다. 야, 내가 얘네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탄식하셔요. 말은 맞는데 삶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고백을 듣고 맞는 고백인데 하나님이 한숨을 짓고 탄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믿고 고백하고 이들이 결심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인애라는 것은 호세아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언약관계 안에서 언약에 신실하고 충실한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이 언약관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공급하신다 약속하셨기에 이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과 너무 다르게 이들의 헤세드는 조변석개하고 변죽스러운 헤세드였다는 거예요. 말은 다 맞게 하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엉망이었고 엉터리였어요. 언약의 신실함도 없고 충실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고백도 늘 거짓말 같고 여전히 우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정욕 따라 살아가고 탐욕 따라 살아가고 그냥 세상처럼 근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 말이죠. 믿음도 있고 고백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결심도 있는데 이들의 헤세드는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져버리는 그냥 그런 문제였단 말이죠. 많은 결심을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말로는 돌아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삶으로는 우상을 의지하고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따라 살아가죠. 이게 바로 오늘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한숨 짓는 여러분 이슬 같은 새벽 아침 구름 같은 실패한 헤세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언약적인 신실함과는 거리가 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닙니다. 야, 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너네 살던 대로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는 다 내 새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한숨을 짓고 한탄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히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 예, 컨트랙이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서로 조건을 이행하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는 언약 관계, 커비넌트, 언약 관계예요. 언약은 조건을 이행하는 이 계약 관계와는 달리 인격적인 헌신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피를 가르고 동물을 쪼개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유가 우리의 인격을 헌신하겠다는 이 헌신을 전제로 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0: 고발하는 죄는 단순히 율법조항 몇 가지 어긴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결혼 언약을 깨뜨린 배우자처럼 결혼관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아내 버려두고 딴짓하는 이런 행위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는 문제라고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결심하지만 늘 제자리에 있지 않으세요? 늘 회개하고 눈물 흘리지만 버리지 못하는 죄악, 음란, 호색, 탐욕, 정욕,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때로 교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오롯이 하나님만을 한결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일에 여러분 실패한 헤세드를 가지고 실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죽스러운 헤세드를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숨 짓고 한탄하신다는 거 명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런 실패한 헤세드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냥 이 실패한 헤세드 자체가 하나님을 한숨 짓게 하고 한탄하게 하시는 것,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한 헤세드를 하나님은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나에 대해 반역을 하는 행위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억울했을 겁니다. 왜요? 지금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거든요. 율법도 배웠습니다. 나름 신앙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자리만 채우는 우리의 입술만 나불거리는 행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말과 삶이 다르고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 불성실한 헤세드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한 반역이고 아담의 범죄와 같이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변명하고 싶어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의 경험은 언제나 유한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파편적일 뿐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변명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리는 이 주님의 판단을 비껴갈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진단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변죽스러운 너희들의 헤세드를 볼 때 나는 너희를 기뻐할 수 없고 너희를 볼 때 한숨이 나오며 너희의 이런 행위는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나에 대한 반역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와 죄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회에는 더 큰 죄의 수렁으로 깊어져만 갑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강보대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1: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0: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여러분 극에 달해 있어요.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고 지적할 때 정점에, 마지막에 있다고 고백할 때 등장하는 죄악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상이고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타락이 늘 언급이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가 억제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했고 나름대로 죄사함의 제사를 통해 은혜의 문을 여는 역할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제사장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음행하고 또 사륙에 가담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사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안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일꾼

0: 둘도 이렇게 살아가니 여러분 이런 사회에 어떠한 소망이 있겠어요? 거룩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다 잃고 이런 제사장들도 함께 타락하고 같이 더러워져 가며 우상이 주는 이익을 누리고 강도들처럼 무리를 지어 누군가를 죽여 살인을 해서라도 여러분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음행의 가증스러운 일들, 죽이고 빼앗는 일들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점에선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상 숭배와 세상 정욕에 온 마음을 빼앗긴 이 언약 백성들의 실패, 그리고 제사와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뭘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죠. 그러나 마침내 이들을 또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 11절을 읽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러분, 추수는 앞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직면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는 거 맞아요. 하나는 아수르에, 하나는 바벨론에 멸망을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은 절대 최종적일 수 없어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추수가 정해졌지만 여러분, 동시에 내 백성의 회복을 정하셨다고 하나님 실제로 오늘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회복을 노래하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이렇게 이 문장을 번역할 수 있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의 때가 정해졌다.
1: 내 때가 정해졌다.
0: 그리고 내가 내 백성들의 운명을 회복시킬 것이다.
1: 그리고 내가 내 백성들의 운명을 회복시킬 것이다.
0: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진실하고 신실한 핫세드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왜요? 아직 성령이 신약시대처럼 강하게 오시지도 않았고 이들에게 새 마음이 주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계속해서 이 실패의 늪을 벗어나는 게 참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멈추지 않죠. 이들의 완악한 마음, 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참된 회복의 때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 정한 때가 되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한 헤세드의 짐을 지고 최종적인 심판을 받으셨고요. 그 의의를 근거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을 얻었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날을 기대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죠. 우리 에스겔의 말씀 같이 한 번만 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1: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0: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주어지고 새로운 마음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이 주어진다. 에스겔은 이날을 보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언제라도 막힘이 없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은 활짝 열려 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고 헤매일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 성령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정욕과 새사람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 둘이 다투는 삶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빈번히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믿음의 길들을 가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고 신실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지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셨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소욕을 꺼뜨리지 말고 여러분 그 소욕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0: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생명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나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진짜 있는 싸움이에요. 마귀의 유혹도 있고 방해도 있고 회방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 중심을 살피면서 우리의 헤세드가 한시적이거나 조변석게 하는 변죽스러운 헤세드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해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능력 덧립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말고 건성으로 말고 진심으로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깽판을 치고 개판을 지르고 엉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가 마음이 실리지 않고 엉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겁니다. 말씀을 이전처럼 사모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마음을 실어 기도하지 못하고 성례를 우습게 알고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거기서 되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성찬을 그렇게 기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성찬 빠진다고 여러분 죽는 줄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찬에서 제외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은혜를 거절하는 것으로 이들은 인식해서요. 그래서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죽기보다 더 두려워했고 천국문이 닫히는 것처럼 이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교회는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치리 잘못했을 때 교회가 권징을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치리의 수단이 여러분 뭡니까? 수찬 정지였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어때 뭐 정지에 다음에 먹으면 되지 뭐 그게 대수야 우리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수찬 정지는 교회 출교당하기 직전에 가장 높은 수위의 치리에 해당한다고 믿었어요. 왜요? 은혜의 방편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인데 그 은혜의 방편으로부터 배제를 당했으니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싸움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헤세드가 변죽스럽더라도 그 변죽스러운 헤세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한숨과 한탄을 자아낸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성령님 주셔서 신실한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나의 삶에 다가오고 기도에 좀 마음이 좀 실려서 능력 덧립기를 소망하고 성찬과 이 자리 성례의 자리도 애써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열심을 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죄와 정욕과 우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불태워주시고 메마른 저의 삶에 이른비와 늦은비에 탄비를 보내주셔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길 걷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993-3000번 052-993-3000번 태화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빛난 교회 박진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 안에서 복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

누리게 해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받은 이 땅에 화해와 통합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의 미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직함으로 나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선택받은 복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16년 6월 25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침 잠시 후 오전 10시엔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남아공을 상대로 월드컵 32강 진출을 위해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펼치는 날이기도 하죠. 자, 오늘 그라운드에 선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훈련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죠. 그 목적을 위해 선수들은 90분이 끝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달릴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응원하시겠죠? 그런데요, 76년 전 오늘 이 땅의 잔디 위가 아니라 참혹한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던 이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목적이 있었겠죠. 내가 여기서 쓰러지더라도 내 부모와 자녀에게 자유를 물려주겠다는 목적, 반드시 사수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목적이 단 한 번뿐인 목숨을 아낌없이 던지게 했고, 이 나라는 그들의 헌신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100년 전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함이 있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영국 최고의 스포츠 영웅, 지금으로 보면 당시의 손흥민 선수급

였는데요. 바로 당대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던 크리켓의 영국 국가대표 주장 찰스 스터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저는 만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찰스 스터드가 대학 시절에 주님을 만나면서 이 정말 명예와 돈과 이 모든 화려한 선수생활을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을 택합니다. 심지어 25살에 그는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이 전액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하는 데 기부를 하죠. 그리고 그도 마음에 이 선교의 소명에 응답하려고 허드슨 테일을 따라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인도에서도 선교사로 활동하고요. 중국과 인도에서 21년간 선교 활동을 마친 후 그는 좀 쉬었다가 53세에는 또 아프리카로 나갑니다. 참 대단한 인생이죠. 그런데요.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야, 이거 너무 오버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너무 좀 53세 또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 너무 그거 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의 말씀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주님을 위해 제가 못할 희생은 없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과 광풍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심오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들의 이 일상에 어떠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의 이 고백처럼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나에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의 말씀을 품고 싶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이 인생은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못할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이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거친 선교지로 향할 때 그의 마음에 인간적인 떨림과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그 떨림을 세상의 안락함을 잃을까봐 생각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오한 목적을 이룰 거룩한 설렘으로 바꾸어서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순식간에 이 인생은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큼은 불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은 확인한 것이겠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월드컵 대표 선수들은 그 승리의 목적이 있고 각자마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찾아오는 우리의 선택과 도전 앞에서 잠시 우리들의 이 마음을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세상의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영원히 남을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설레어하고 계십니까? 우리 3049님은 야, 주님 때문에 설레시는 것 같아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멘. 오늘 오프닝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한없이 눈물이 흐를까요?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너무나 연약한 저지만 저도 한 번뿐인 이 인생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의 저를 향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주에서 2791님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날씨는 흐리지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2545님, 2718님, 6760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오늘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고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10명 이상에게 공유하시면 저는 지부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지부장님들 각자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시고 오직 한 번뿐인 이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방송이 극동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 이름 잘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여러분, 저희 제 이름도 지금이야 그냥 이렇게 뭐 송옥석입니다 이렇게 알 거고요. 뭐 10년, 20년

이제 뭐 모르시면은 전혀 모르겠죠. 네. 세상 속에는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 7495님은요,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그래,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힘이 나셨대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주님이 힘을 주세요. 같이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꼭 껴안아주시는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51177610-7517님 외도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고요. 3414-5841님 오늘 함께 새가족으로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요.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0: 기도합니다. 1484님은요, 고속버스 승무원이시래요. 지금 아침 새벽 5시 30분 서울에서 전주 가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야, 할렐루야! 제가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통닭 상품권 행복하게 보내드릴게요. 1484님, 찬양도 신청하셨는데 오늘 이하루도 찬양 제가 잠시 후에 오늘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참 주제가 귀한데요. 우리는 빚진 자래요. 늘 빚을 졌대요. 6월 25일 이 6.25 날에 정말 76년 전에 있었던 그 귀한 일들을 아마 모티브로 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아침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영상이고요. 이 좋은 영상을 기독교 학교에서 이미 수업 시간에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요. 또 교회에서도 유튜브 링크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응원하고 축복해요. 자,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0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전해드릴게요.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 만나볼까요?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이재한 감독의 영화 포화 속으로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빚을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50년 8월 경상북도 포항 여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매미소리 대신 총성이 울렸습니다. 포항여자중학교 교정 책상에 앉아 펜을 쥐고 있어야 할 학생들이 흙먼지 속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71명, 평균 나이 17, 어제까지 교복을 입고 단어를 외우던 손에 그날은 무겁고 어색한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변변한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학도의 용군. 그 어린 병사들이 밀려오는 북한군 정예부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재한 감독의 영화 포화 속으로는 바로 이 실화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출발점에는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학도병 이우근 16 소년이 어머니께 쓰다가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끝난 뒤 그 편지는 차갑게 식은 소년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글씨로 적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돌아가 다시 펼치고 싶은 책이 있었고, 다시 만나 꼭 잡고 싶은 손이 있었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학교 운동장 뜨거운 모래 위에 자신의 젊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자신을 위한 내일이 아니라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우리의 따뜻한 오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할 평화를, 한 걸음도 걷지 못할 거리를 위해 마지막 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커피잔에 스며든 햇살은 이들의 마지막 숨이 되어놓은 온기이고, 운동장에서 쏟아지는 아이들의 웃음, 밤마다 켜지는 집집의 불빛들, 주일마다 울려 퍼지는 찬송들은 그날 삶을 끝낸 학생들이 듣고 싶었던 노래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빚은 갚으라고 지운 빚이 아닙니다. 잘 살아내라고 건네준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귀하디 귀한 보석처럼 하루하루를 껴안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전도선교 구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초화 속으로 영화 작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경상북도 포항에 1950년의 8월 그 여름의 끝자락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한 목사님께서 해주셨어요. 오늘 아침 이렇게 우리가 힘있게 월드컵 경기들 응원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의 그 헌신 때문이겠죠. 우리들의 커피잔에 스며든 이 햇살, 이들의 마지막 숨이 되어놓은 온기와 같다. 운동장에서 쏟아지는 아이들의 웃음이 있다면, 밤마다 켜지는 집집의 불빛들이 있다면, 또 주일마다 자유롭게 우리가 숨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어찌 보면 또 그 학생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켜내야 되겠다, 버텨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한 목사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야, 이 빚 갚아야 돼 라고 지운 빚이 아니라 제발 이 땅에서 잘 살아내라고 건네준 사랑임을 기억하라. 그러기에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겠다라고 명심하라, 다짐하라. 오늘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예배, 전도, 선교, 구제, 우리의 하루가 보석 같은 하루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전파 선교사님들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은혜로운 찬송과 함께 특별히 우리의 옆사람을 기억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보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우시는 것 같아요. 5123님이 조금 전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저 전파 선교사를 중단했었는데 오늘 전파 선교사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참 하나님 주신 감동이겠죠? 예,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그 지역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응원하고 축복해요. 7074님, 피디님 그거 아세요? 6.25 생각하니 저는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당시에 도남동 쪽에서 시커먼 북한의 인민군 탱크가 막 내려오는 것을 보고 철 모르고 구경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됐네요. 라고요. 또 인문학을 하나님께 인문학 이렇게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10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지금 책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신 7053님 제가 응원의 선물 전하겠고요. 우리 6089님께 선물합니다. 오늘 새로 입사한 동료를 태우고 출근을 같이 하고 있대요. 우리 동료는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보고 처음 듣는 방송에 놀라면서 이 방송은 무슨 방송이야? 놀라셨어요? 극동방송입니다. 앱을 깔아주었습니다. 와, 그 동료분에게, 새로 입사한 동료분에게 책 선물 꼭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65님께도 선물하고요.

딱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 남편에게 선물하고 싶다. 우리 2391님께 책 선물 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하루 0372님 앱으로 참여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책 선물 전하겠고요. 오늘 소심한 제가 구역 식구들에게 처음으로 이 링크 공유해야 되겠다 마음에 드셨대요. 야, 0492님께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딸 픽업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방송 듣고 있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려서 차를 따로 멈출 수밖에 없었네요. 인문학 우리 0741님께도 책 선물 전하고요. 3628님 우울감을 갖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이 책 선물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립니다. 9100-9089-8201님께도 책 선물 전할게요. 우리 버스에서 지금 듣고 있는 고속버스에서 그렇죠? 오늘 이 하루도 다이카 연우단의 찬양을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오늘 오프닝 말씀 또 인문학을 하나님께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눈부신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두려움이 참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 주문도 이렇게 기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참 어렵거든요.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쓴 책인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보면 5개월에서 7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참 예뻐가지고 한 번만 안아봐도 되냐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안기가 무섭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거든요. 여러분, 그 어린 아기가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길래 낯선 사람이 자기를 아느니까 거기에 벌써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자지러지게 우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어린애처럼 대놓고 울지는 못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또 그걸 세보니까 뭐 366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1년에 뭐 365일.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왔는지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무려 30일 동안 애곡했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도자죠. 근데 그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예요.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자기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느냐? 엄청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준비를 시켰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만큼 두려움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를 위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내가 지난 40년 동안 모세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이야, 그걸 한번 떠올려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세만큼 능력이 안 돼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줄 몰라서, 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온통 안 되는 이유들을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꾸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생각나고요. 안 되는 것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눈에 두려운 것만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올 때에 그때 어땠냐는 거예요. 그 광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곳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을 여호수아 너 보지

0: 피안하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걸어왔고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왔는지 그걸 떠올려 보면 지금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살다 보면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때로는 너무 커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 덮어놓고 무작정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전에 은혜 받았던 경험, 내가 이전에 응답받았던 그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런 은혜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경험했던 은혜의 힘으로 지금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에 보면 그 찬양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해라. 여러분, 정말 이 찬송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려 보면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요단강 건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요,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력해졌다거나 요단강에 물이 줄어들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도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뭐냐?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도 겁이 나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도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두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도전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넘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사랑하는 우리 방송 가족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여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237-1004번 열린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

청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예수만이,
1: 예수만이
0: 소망입니다.
1: 소망입니다.
0: 예수만이,
1: 예수만이
0: 소망입니다.
1: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5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시죠.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됐죠. 결국 무너진 땅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한 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암담한 시절이 있었죠. 바로 76년 전 오늘, 이 땅은 전쟁이 일어나는 폐허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형제가 갈라지고 황폐한 땅 위에 굶주림이 가득한 고통의 시간. 그러나 결국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허락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셨죠.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랬듯 이 땅의 회복을 명하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네, 이 시간은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감 찬송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센 워십팀, 어서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십니다.
2: 반갑습니다. 곽충민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그냥 인사만 하셔도 음성이.
1: 그러게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아주 또 귀하고 멋진 레슨을 늘 펼쳐 보이시는 분이시죠.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혜 교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교수님
3: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그리고 반주에 우리 전송은 선생님까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는지. 예, 아, 뭔가 다들 말씀이 없으시네요. 어려운 한 주를 보내고 오신 걸까요? 네, 한 번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2: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학예 목회대학원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0: 아.
2: 이번에 특별히 그 과목이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어요.
0: 아.
2: 그래서 성도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과 방향을 새로 세우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0: 아, 마지막 때.
2: 네.
0: 굉장히 심오한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오셨네요. 그러네요.
2: 예,
0: 처음부터 뭔가 아주 밝은 한 주를 지냈다라는 말씀을 안 하신 이유가 고개만 끄덕끄덕 하신 이유가 있으셨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떤 한 주를 좀 보내셨나요?
3: 늘 뭐 굉장히 특별할 것은 없으나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느 날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갔었거든요.
0: 네.
3: 근데 바다로 갔는데 저희가 제트보트를 탔어요.
0: 제트보트.
3: 네. 굉장히 빠른. 네. 근데 제가 겁이 좀 많은 편인데 출발할 때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만하다. 바다 위에 딱 뜨니까 어머 너무 아름답다를 잠시 네. 10초 생각을 하자마자
0: 어머.
3: 막 달리면서 이 파도를 넘나드는데 눈을 질끈 감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감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눈을 감아버리면 이것을 탄 의미가 전혀 없는데 내가 이것을 겁을 먹고 이대로 끝을 낼 것인가 아니면 눈을 뜰 것인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눈을 딱 떴어요.
0: 네.
3: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날 구름이 너무 좋았고요. 바다의 그 어떤 색상이 에메랄드빛부터 어떤 하늘색까지 비추는 너무 아름다운 색상이었는데
0: 네.
3: 우리 아이는 제 옆에서 충분히 즐기고 있는데 저는 눈을 감아서 못 볼 뻔했더라고요.

0: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무서웠던 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뭐 바다에 빠지는 거였을까요? 여기서 제가 믿어야 될 사람은 그 운전대를 잡으신 운전자였던 거예요.
1: 이야.
0: 제가 그분만 믿을 수 있었다면 이
1: 네.
0: 충분한 풍경을 누렸을 텐데, 그래서 한 3분은 그냥 버려졌지만 눈을 꽉 감고 있었거든요.
1: 네.
0: 눈을 뜬 후로 나의 모든 걸 저분에게 믿고

0: 믿지 말자. 예. 믿으면 된다.
1: 교수님, 네. 그럴 때는 신론을 뜨시면 돼요.
2: 그렇네요. 네. 아, 신론을 뜨면 되는구나. 네.
0: 너무 심장이 뛰어서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1: 적당히 볼 건 보고. 네. 선택을 하는 거죠.
2: 그렇죠. 네.
0: 이 손으로 가릴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또 빠질까봐. 네. 앞을 정말 꽉 잡느라고.
1: 네.
2: 그러니까요. 네. 아, 그렇구나.
0: 네, 그랬습니다.
2: 우리 목사님 아주 꿀팁을 전해주셨다. 네.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운전기사를 믿으면 되는구나. 네. 라는 게 또 다른 의미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때로는 무섭더라도 빠지지 않는다.
0: 오늘의 결론을 그렇게 네. 내고 싶어서 저의 두려움을 잠깐 네. 깔아드렸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 넘치는 그런 말씀과 또 이 찬송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늘 저희가 주제 찬송가를 한 곡씩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네. 오늘 주제 찬송가는 교수님 어떤 곡인가요?
0: 오늘은 웬일인가 내 형제여라는 522장 찬송가를 준비를 했고요. 네. 여러분께서 첫 찬양을 들으실 때 오늘도 가사에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요. 네. 우리는 더위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내용은 사뭇 서늘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저는 공포 버전으로 올 여름을 맞이하는 찬송가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 찬송가 를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는 들으시면서 이 찬송가의 가사와 함께 분위기도 함께 네, 집중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먼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었던 찬송가 중에 좀 가장 분위기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찬송가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참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곽춘민 목사님의

0: 은혜로운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는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수 없는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또한 이 찬송은 우리의 구원을 미루지 말라고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이 성도가 나타내야 할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 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결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울산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님보다도 더 손에 꼭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그냥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내게로 나아오라, 나아오라 하는 따뜻한 음성을 또 보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으로 화답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2: 네. 오늘은 여러분께 사뭇 공포스럽다라는 느낌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찬송가의 가사를 읽으면서 아, 너무 무섭구나라고 엮인 게 저는 이 찬송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아마 가사를 찬찬히 읽어보셨겠지만 웬일인가로 계속 처음을 시작합니다. 이 웬일인가가 저는 억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은 PD님께서는 이 모든 문맥을 따졌을 때이
0: 네.
2: 웬일인가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0: 아니, 웬일이야? 약간 좀 놀라움? 네. 왜, 전성우 선생님 왜 비웃으시죠? 약간 놀라움. 뭔가 세상에. 약간 이런 쪽으로 저는 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2: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 웬일인가가 어떤 단어의 느낌으로 내뱉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1: 저는 좀 답답함, 안타까움.
2: 답답하.
0: 그럴
2: 그럼
0: 수
2: 어떻게
0: 있겠네요.
2: 말씀하실 거예요?
1: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지?
2: 그러면
1: 답답한 거죠.
2: 하은 PD님으로 따지면 웬일이니? 이렇게 그 다음
0: 네.
2: 가사가 진행이
0: 네네.
2: 저는 웬일이니? 이건 좀 가벼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웬일인가? 그래서 정말 제가 제일 무섭게 받아들인 가사는 2절이 아닌가? 웬일인가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가 저 마귀 지옥 갈때 너도 가겠구나? 그래서 가겠구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별스럽지 않게 불렀다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작곡가 중에 슈베르트라는 작곡가를
0: 네.
2: 아실 거예요. 화면으로 제가 목사님을 한번 비춰드릴 수 있다면 우리 목사님하고 이미지가
0: 네.
2: 다르지 않다라고 네,
0: 그래요.
2: 제가 느끼는 바로는 또 슈베르트도 똑같이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0: 오.
2: 그런데 슈베르트는 잘 때도 안경을 벗지 않습니다. 왜안 벗을까요?
0: 잘 때도요?
2: 네.
0: 약간 정말 저는 아무런 배경 지식 없는 상태에서 추측을 해보자면,
2: 네.
0: 뭔가 일 중독, 그러니까 워커홀릭이어서 자다가 뭔가가 딱 생각나면 그걸 바로 기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끔 그런 건가 싶어요.
2: 어딘가에서 보고 오신 거죠, 피디님?
0: 아니에요. 정말
2: 너무
0: 아니에요.
2: 놀랬어요. 이것은,
0: 정답인가요?
2: 네!
0: 우와.
2: 그렇습니다.
0: 야, 드디어 제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2: 정말, 이거는 정말 이렇게 예상하기 어려운 범위인데,
0: 예.
2: 안경을 쓰고 주무신 적이 있으실까요, 목사님?

0: 아니요.
1: 이게 안경을 쓰고 자면 저도 네. 어렸을 때 써봤는데 이렇게 코가 눌리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데 슈베르트는 그것도 조금 아까웠었나 봐요. 그래서 눈 뜨면 바로 악보에다가 기부를 하려고 안경을 쓰고 잤다라는데 여러분 이게 정설인지 아닌지는 제가 다음에 슈베르트와 대화를 나눈 뒤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분이 작곡하신 곡 중에 여름이면 꼭 들어야 하는 곡이 한 곡 있거든요.
2: 네.
1: 요거를 송은 선생님과 제가 첫 소절만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1: 자, 가볼게요. 둘, 원, 앤.
2: 와우. 정말 짧은데 굉장히 강렬했어요.
1: 들리셨을까요? 제가 네. 지금 헤드폰을 빼고서 악기를 메려면 사실 약간 불편해가지고요. 피아노 소리를 못 들었어요.
2: 네.
1: 그래서 박자가 맞았는지 지금
2: 잘 맞았어요.
1: 알 수 없지만 사실 박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목사님 이 곡의 제목을 혹시 아실까요?
0: 아니요.
1: 슈베르트의 네. 마왕입니다.
0: 마왕.
1: 마왕인데 요거 내용 설명을 정말 짧게 드리자면
2: 네.
1: 오늘 찬송가하고 제가 마왕을 한번 콜라보를 시켜보고 싶어서 그 내용은 그겁니다. 한 사람이 부르는데 네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목사님께 네 명처럼 해주세요라고 부탁드려볼까 까지 생각을 했지만 저희는 역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아, 교수님 지금 그, 저기 지금 목사님 얼굴이 살짝
1: 아, 네. 네. 저는 오늘 목사님을
2: 그 어, 네.
1: 보지 않고
0: 그런
1: 진행을
0: 의미의
1: 하려고.
0: 웬일인지 웬일인가인지 잘 몰랐어요.
2: 웬일인가.
1: 네. 네, 오늘 저를 보자마자 웬일인가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슈베르트의 마왕은 아들과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빠, 마왕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지금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아이가 아픈 거죠, 좀. 근데 아버지가 믿지 않습니다. 본인 얘기는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쭉 진행을 하면 마왕이 유혹합니다. 아이야, 너 우리 집에 가지 않으련? 우리 집에 가면 재미있는 장난감이 너무 많단다. 그런데 아이가 떨고 있지만 아버지는 본인이 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2: 네.
1: 하나님이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때가 많았죠. 지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 또 더 헤매일 때가 많죠.
2: 네.
1: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싶으나 본인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고 하니 아이를 안고 계속 빨리 달립니다. 성훈 선생님 앞에 것만 한 번만 쳐줘 보시겠어요? 방금 쳤던 따다다디다다담. 따다다디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것은 어떤 걸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한 겁니다. 무엇의 발걸음일까요?
0: 말발굽소리.
1: 말발굽입니다.
2: 아, 말발굽.
1: 말발굽. 따다다다다다다. 그래서 공포감과 긴장감이 조성이 되는데
2: 네.
1: 맨 마지막에 슬프게 끝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손을 탁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가사에서는 아이는 죽어 있었다.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찬송가를 보면서 내도록 슈베르트의 마왕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선율이 아름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는 악기만으로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2: 네.
1: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래도 없고요. 그리고 반주도 없을 예정입니다.
2: 네, 그 선율에만 집중해서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바이올린을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브라보.
1: 와, 제가 지금 여러분께 늘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상 1층에서 지하 한 5층까지의 떨어진 음계로 조를 조절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2: 네.
1: 자, 여기에서 역할 분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에서는요, 아들, 아버지, 해설자, 마왕 4명이 나옵니다.
2: 네.
1: 오늘

0: 저희는요, 해설자 김아은 PD님,
1: 예.
0: 성도 접니다. 근데 조금 나대는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역할 그대로, 그리고 아나운서, 극동방송의 네. 아나운서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1절은 해설자가 읽어주십니다. 그러면 해설자의 역할이 우리 김아은 PD님이시니까
1: 네.
0: 해설자의 역할로 1절을 먼저 한번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1: 해설자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런
0: 정말 무미건조하게 해설해 주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아님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0: 2절과 3절은 조금 나대는, 나 성경 공부 많이 했고 목사님하고 고급방까지 끝낸 성도야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 가겠는데? 웬일이니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네.
1: 빈정상하는데요.
0: 조금 나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너무 맛깔났습니다. 예.
0: 4절은 극동방송에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김아은 아나운서님의 성정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1: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아님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0: 그 저하고 4절이 다른가요?
1: 아, 4절. 아, 네. 죄송해요. 제가 1절이라고
2: 지금
1: 생각하고
2: 성정에 많이 들어가 계셨어요, 지금.
0: 네. 지금 많이 빠져 계시니까 네. 4절 한번 다시
1: 4절로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0: 여기에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틀어주세요. 극동방송을 들으면 생명을 살립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5절에서.
3: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0: 아멘.
1: 아, 네.
0: 이렇게 여러분 역할을 나눠봤는데,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바들이, 오늘은 저는 그냥 사뭇 공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갈 길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여기 조를 이렇게 2도씩만 제가 낮춰서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1: 네.
0: 일단은 목사님의 아카펠라를 오늘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카펠라를 하면 저희가 또 반주를 다 뺄 거예요.
1: 네.
0: 목사님 혼자서 음성만으로. 목사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너 파트시죠.
2: 네. 네.
0: 근데 마치 베이스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이 변조가 가능할까요? 좀 무겁고
2: 그러면
0: 두껍게.
2: 아칸펠라로.
0: 네,
1: 오케이. 아칸펠라. 오케이.
0: 아칸펠라 말고.
1: 좋습니다.
0: 네, 어떤 절이든 네. 목사님께서 선택하시는 절로 우리 송우 선생님이 첫 음만 쳐주시면 무겁게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0: 이야. 무서운 게 아니라 은혜로웠습니다.
1: 목사님 음성이셔서.
0: 저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자, 목소리의 변형으로만으로도 곡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곡의 느낌은 어느 장르라고 생각하실까라고 여쭤보려고 했으나, 네. 이미 오늘은 조금 공포 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곡을 가지고 고전과 낭만으로 국한시킨다면, 목사님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선율은 굉장히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고전의 느낌이 나는데, 내용은 저는 낭만처럼 나의 모든 감정을 내어 담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목사님, 이 가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적하는 것인가요?
2: 사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그렇듯이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1: 아, 네.
2: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때로는 질책, 경고, 그리고 또 다독거림,

0: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사용해서 결국은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1: 아, 네.
0: 그래서 4절, 5절 맨 마지막 가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목사님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고 아까 생각을 했고요. 송은 선생님의 그 어떤 피아노로 왼손을 들어볼 거예요. 그런데 원래 나와 있는 건 소프라노 파트와 건반이 가깝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옥타브를 아래로 내려서 쳐볼 거거든요. 그러면 비교를 위해서 송은 선생님 앞에 두 마디만 원래 악보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요렇게는 굉장히 무난한 느낌이 들고요. 왼손을 한 옥타브 아래 8도를 낮춰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갈게요. 오른손이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음정에 간극이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쉽게 이해하시라고 층수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굉장히 지하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왼손과 굉장히 지상 높은 데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옥에서부터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거리를 얘기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왼손을 저렇게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렸더라면 심장에 꽂히는 그 어떤 느낌의 무게가 조금 더 달랐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건요, 맨 마지막을 그냥 딱 끝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하려고 갈때 목사님한테 저희가 만날 때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라고 인사를 하는데, 들어올 때는 정말 세상 가족처럼 하다가 방송이 끝나자마자 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네. 슈베르트에서 마왕을 표현할 때 마지막에 그냥 뚝 끊어져요. 뒤가 없나?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불러볼 때 스타카토 기법을 넣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1절을 불러볼 건데요. 레가토로 하면 송 선생님 우리가 웬일인가 연결되는데, 목사님 스타카토로 하면 딱딱 끊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조금 땡겨야 될까요? 템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웬일인가? 요렇게 뚝뚝 끊어서 할 예정이라서, 네. 조금 당겨서, 그리고 피아노에서 페달은 빠지고, 다 끊어서 부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너도 받겠구나, 너도 받겠구나. 이렇게 끝내주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볼게요.
2: 뒤돌지 않고 그냥 딱 끊어지는 느낌으로.
1: 그렇죠. 오늘 보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자, 그러면 반주에서부터 스타카토로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0: 어떠세요, 느낌이?
1: 약간
0: 귀여운 것 같은데요.
1: 저는? 그것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 신나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네. 왜 그 마왕보다 그 자잘자잘한 악마들 있잖아요.
0: 아기 악마들,
1: 아기 악마들이 뭔가 네. 그걸 끌고 갈 생각에 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오히려.
0: 오히려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0: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2: 네, 예전에 공포 영화 어릴 때 봤던 오맨 배경음악.
0: 오맨.
2: 예, 예, 그런 느낌이 났어요.
0: 아, 저는 이미 송 선생님이 쳐주실 때부터 네. 귀여워졌는데 이렇게 그래서 네.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노래를 부르시는 입장에 놓일 때가 더 많으시니까 가사와 생각했을 때 끊어짐이 어떤 공포를 줄 수 있지만 사실 저는 보통 선율을 연주하고 가사를 그 후에 보기 때문에 연주가 귀엽네, 밝아졌는데 이런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곡가들이 의도하는 바를 조금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슈베르트의 마왕 같으면 마지막에 아이의 손이 툭 떨어지면서 음을 탁 끊어내요. 그러면 공포가 확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찬송가에서는 왜 유연하게 이렇게 선율을 붙여놨을까 일 때 방금처럼 부르면 절반 저처럼 연주하는 네. 분들 그리고 선율만 따라가는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생각할 틈이 없으세요. 그냥 그러네. 예상하시는 거죠. 아, 이 곡 그냥 밝은 곡이겠다. 그래서 가사를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율은 굉장히

0: 유연하게 연결했지만 가사 자체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1: 네.
0: 여러분, 악기의 기법 중에 트레몰로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피아노는 트레몰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표현이 되어지고요. 악기로 가면 많은 음을 그냥 시간 안에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몇 절을 부르실 때 제가 트레몰로로 조금 공포감을 조성을 해볼게요.
1: 네.
0: 들어가는 위치는 제 마음대로입니다.
1: 오,
0: 네,
1: 알겠습니다.
0: 그러면 하은 PD님 몇절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저는 분위기가 약간 무섭게 가야 하는 분위기인가요?
0: 네.
1: 그렇다면 2절 하겠습니다.
0: 2절, 목사님하고 하은 PD님만
1: 네.
0: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0: 송은 선생님도 곳곳에 트레몰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0: 오.
1: 느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참 네. 쉽지가 않네요.
2: 예. 아, 에어컨을 그러게요. 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소름 돋네요.
1: 정말.
0: 그러게요.
1: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사실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공간감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걸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풀어내자면 우리가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권면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느낌을 이 곡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많이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이 악보에서 한 마디가 참 어색하거든요. 네. 어디가 그러냐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하님 있다가 여기가 여러분 하얀 머리에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몇 분음표일까요? 까만 머리의 기둥은 4분음표거든요.
0: 네.
1: 하얀 머리의 기둥은 2분음표입니다. 2분음표라는 얘기는 두박자라는 얘기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 두박으로 끝내는 게 여기가 너무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목사님은 여기가 되게 안정감 있게 느껴지실까요?
2: 아닙니다.
1: 이게 바로 넘어가면요. 사실 저는 여기가 5박자였으면
2: 네,
1: 좋겠거든요.
2: 네, 맞아요.
1: 5박자로 저희가 한 번만 같이 불러볼게요. 네. 1절로 같이 갈게요. 시작!

0: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다섯 박자를 하면 딱 한마디만 늘리면 돼요. 물론 우리가 몇 도막 형식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한마디 때문에 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무언가 급박하게 넘어가는 그 장소에 있는 모든 가사들은요. 죄값으로 저 마귀, 세상 물질, 약간 우리가 긴박함을 가져야 할 가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박자를 지키고 넘어가면요. 뭔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이 저는 오거든요. 안정감 있게 간다면 이건 반드시 다섯 박자였어야 할 것인데, 아무리 못 갖춘 마디여도 두 박자로 끊어냈을 땐 선율은 비록 유려하게, 유연하게 흘러가지만 박자감으로 긴장감을 조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장소에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찬양을 해봐야 될 때가 되었는데요. 저는 마지막에 목사님께 딱두 절만 결정을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1: 저는 그래도 제일 무서운 가사가 2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가사가 5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댓글에 보니까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한 절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신다고 그런 글들이 있어서 오늘 마무리는 목사님의 음성만으로 이
2: 너무
0: 두 절을
2: 좋습니다.
0: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뭔가 무서워야